0: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같이 걸어가기라는 이름의 팀이고요. 저는 이 팀에서 노래를 만들고 또 소개하고 있는 작곡가 연평안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조찬미입니다.
2: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임성규입니다.
0: 저희는 소개한 것처럼 조금 특별하게 작곡가와 또 가수로 이루어진 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노래와 함께 또 노래를 만들게 된 이야기들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고요. 그 간증을 가사로 적어보고 또 거기다 곡을 붙인 그곳에라는 곡이에요. 성도님들의 간증은 이랬습니다. 제가 들었던 여든이 넘으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남은 외로운 시간들 보내시다가 내가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 아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좀 열심히 섬겨야겠다 이런 고백들 나눠주셨고요. 또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입양 또 가족으로 맞이한 집사님들의 간증은 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베풀어 주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을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울고 웃던 자리에 함께 하셨던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저희 다음 노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곳에라는 곡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시는 또 객석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저희가 좀 격려를 받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좀 놀랐던 것은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문화 수준이 높으시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면서
1: 맞습니다. 네.
0: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초대하는 곳에 가서 노래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도석에 앉아 있거나 객석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노래가 끝나고 이 곡처럼 좀 후주가 길게 나올 때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럼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박수를 조금 빨리 치세요.
1: 아, 저 급하게 박수를 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0: 오늘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후주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
1: 맞습니다.
0: 네. 후주가 페이드 아웃 될 때쯤에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1: 네, 저도 보통 이제 이 곡을 끝나고 이제 박수 보통 쳐주실 때 눈을 뜨는 편이에요. 제가 그때 눈 언제 떠야 될지 정말 모를 정도로
0: 오늘 못 뜰 뻔했어요.
1: 맞습니다. 네.
0: 굉장한 문화 수준을 가진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임신 29주 만에 태어난 저의 쌍둥이 아이들이 1.38kg, 1.41kg로 태어났고 또 태어나면서 뇌출혈이 있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걸려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너무 참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참 그렇게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면서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이렇게 찾던 중에 최에스터 사모님이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통해서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됐고요.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떠나보냈던 이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참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지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 또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게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이 모세의 부모님들이 참 믿음의 선진들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그 믿음으로 참 그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었구나 생각하니까요. 저도 너무 그런 믿음 가지고 저희 아이들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아이들이 아파서뿐 아니라 아빠로서 살아가면서 남들에게는 잘 꺼내기 어려운 좀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빠인데 이 아이들 보호자인데 참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참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 참 잘 인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저에겐 참 큰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함께 나누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 쌍둥이들이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네. 네. 꼭 이렇게 박수 칠 만한 일은 아닌 게, 2년 전쯤이었어요.
1: 네네.
0: 저희 아이들이 큰애까지, 동시에 세 아이가 같은 시기에 사춘기가 왔습니다.
2: 아유.
0: 그래서 지난 2년간,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저를 힘들게 하는지, 저는 솔직히 지난 2년간 그 이 노래를 썼을 때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아, 할 수만 있다면 이 세 아이를 동시에 나일강으로 보내고 싶다. 그런 마음까지.
1: 진짜 주인에게로 가라야 돼.
0: 네. 근데 또 이제 또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제 품 안에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의 구주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너무 간절히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세 곡 들려드렸는데, 네. 그, 이 세 곡이 좀 저희의 색깔이에요. 잔잔하고 감미롭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저희 노래 한두 곡 정도 들으시고,
1: 네.
0: 눈 감고 들어볼까 이러시다가,
1: 아.
0: 네. 그 다음 무대를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1: 못 일어나시는 경우가, 네. 좀 간혹, 네, 있으신데.
0: 저희가 다음 선배님도 계신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런 분위기로, 네, 가는 건, 네. 아닌 것 같아서. 신나는 곡 한 곡 준비했습니다. 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 처음 뵙지만 저희가 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는 형제고 또 자매에게 같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같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게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같이 힘차게 하나님 찬양 드릴게요.

0: 네, 많은 분들이 눈물로 또 웃음으로 함께 해준 무대였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노래하는 팀 같이 걸어가기였습니다. 앞으로의 찬양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요. 바이오스타와 함께하는 극동아트오르막회 사운드 오브 그레이스 이어지는 무대 역시 특별합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 사명과 사모곡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찬양 사역자 동방현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사역자 동방현주입니다. 사명,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찬양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목소리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Here and Now, 지금 여기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인 건 늘 제 마음속에 가득 넘칩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함께 불러드릴까요?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찬양사역자 동방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찬양할 때마다 인사를 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찬양한 대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게 하는 게 제 마음에 참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좋게 여기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2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인사하는 걸 잊어버렸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귀한 시간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모양이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자리가 참 기쁩니다. 오늘은 또 그 기쁨을 노래하기 위해서 찬송과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 찬양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반주자님

또 함께 모셨습니다. 손선아 반주자님, 이렇게 큰 박수로 모셔주실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 찬양, 제가, 함께하는 찬양으로 현재 교회에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 혼자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같이 힘껏 목소리 높여서 또 그리고 천천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주자님께도 큰 박수로 예 감사 예 인사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못난이 자녀를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며 계속해서 엎드려 무릎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제가 또 아이 낳아 기르면서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완벽하게 이루신 사랑인데요.

3호곡이라는 찬양 여러분들과 또 나눌 텐데 사명의 후속곡으로 제가 또 처음 원곡자로 부른 찬양입니다. 이건희 작곡가의 두 곡 다 이건희 작곡가의 곡이고 저에게 불러달라 부탁받은 아주 제 인생을 바꾼 너무 귀한 두 곡의 찬양입니다. 작곡가는 아니지만 오래도록 부르다 보니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사명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찬양. 그 모습대로 우리도 잘 따라가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결단하잖아요. 쓰러질 때마다 더욱더 결단하는 건 우리를 위로하시는 괜찮아. 힘낼 수 있어. 우리 조금만 더 가보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이 3호곡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깊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애타는 마음, 우리를 향해서도 있지만 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먼저 예 선물 받은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귀한 그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열매들을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저의 마지막 찬양 3호곡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0: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 네,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이었습니다. 귀한 무대 함께 해주신 우리 동방현주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사운드 오브 그레이스 마지막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파워풀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남성 3인조 그룹입니다. 에이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0: 저희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이맨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그래도 각자 소개를 해볼까요?
2: 네네. 저는 저음 파트를 맡고 있는 정기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지금 소개하는 순서가 나이 순대로 하고 있어요. 제일 올드하시고 그 다음 올드하고 제일 젊은 순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팀에서 테너 파트하고 멜로디 파트를 맡고 있고요. 강중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참 감사하게도 에이맨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막내하고 있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부를 노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산부인과 여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본인의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엄마, 왜 하나님이 나는 지금 아이를 주시면 정말 잘 키울 수 있는데 왜 안 주실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명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때는 잘 키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라고 주셨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옆 사람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눈 인사라도 이렇게 한번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0: 정말 그렇게 믿겨지십니까? 정말이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할 수 있으면 당신도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씩 웃어주실까요?
1: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0: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넌 내게 가장 최고야. 아멘이십니까?

0: 하나님을 사랑 믿으십니까?
1: 아멘.
0: 아, 그럼 더 크게 한번 박수요.
1: 아멘.
2: 사운드 오브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6월 3일 선거일이죠.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계실 텐데요. 한 표가 모여서 지역의 미래를 만들듯이 한국의 찬양도 우리 마음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염려의 소리보다 소망의 소리를, 두려움의 소리보다 믿음의 소리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평안합니다. 네, 흐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고 들리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2부에서도 계속해서 공개방송 사운드 오브 그레이스와 함께하십니다.

기쁜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신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은총을 거역하면서 교만과 배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유치한 전쟁과 살육, 동성애, 가정파괴, 미워함, 낭비, 환경오염, 파괴를 자행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생명과 평강을 선사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결과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들이 변망덕한 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 박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디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도 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면서 복음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예장 고신 전 총회장이시자 고신 통일대비위원장으로 사역하셨던 사직동교회 김철봉 원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다음에 올려드릴 찬양을 저희가 7집 앨범을 냈는데 아무도 모르시죠? 괜찮아요. 뭐 네. 사역을 사역을 29년째 하고 있는데 네,
1: 저희끼리 사역하고 뭐 방송 들으시는 분은 가끔
0: 그럼요,
1: 아시고
0: 가끔 아시고 그렇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극동 방송은 알고 계셔서 저희를 이제 불러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 앨범을 내면서 저희는 이 찬양의 제목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제목으로 냈어요. 냈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역하면서 보내셨던 것들 또 저희를 부르셨던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저에게 선물같이 주신 곡이거든요. 근데 부르고 나서 보니까 이 간증이 저희의 간증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간증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삶을 너무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또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죠. 몸이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마음의 염려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기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요? 어떤 분들이 모여있더라도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이 간증이 계속해서 써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나중에 뒤에 찬송가가 나오면 함께 불러주실 거죠? 찬양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자, 저희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곡을 하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곡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방금 이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분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0: 전능하나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걸 믿으시며 박수합시다. 아멘.
1: 아멘. 와, 와, 진짜 이렇게 저희가 짠 듯이 앵콜을 외치니까 진짜 감동적이네요.
2: 그렇죠.
1: 그렇죠?
2: 네. 저희가 늘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자주 만나는데요.
1: 그러니까요.
2: 오늘은 머리 희끗희끗한 청년들도 맞아요. 많이 계시고
1: 맞아요. 맞아요.
2: 네, 네. 아유, 소녀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1: 그럼
2: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아, 앵콜이십니까?
1: 정말 앵콜 원하십니까?
2: 저는요,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사역한 지 29년 차로 가고 있거든요. 29년 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의 몸은 조금 주름살도 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언제나 더 젊어지고 언제나 더 주님께 향해 달려간다는 믿음이
1: 아멘,
2: 있어요.
1: 아멘이십니까?
2: 아멘. 근데요, 이 세상이 바뀔 것인데 바뀔 때는 우리가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1: 아멘.
2: 아멘이십니까?
1: 아멘.
2: 그럼 가장 큰 박수와 가장 큰 환호성 하면 음악 나올 거예요.

로벤 콰르텟의 멸류관 가지고 메들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공개방송 사운드 오브 그레이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거일인 오늘 한 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매일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포기보다 소망을 선택하고 그리고 저 천국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오늘 들려드린 찬양의 은혜가 투표소를 다녀오는 길에도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또 어딘가로 여행을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도 오래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사랑의 뜨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3: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4: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펴지 못할 만큼 갑자기 아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를 갔더니 하는 말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나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는 그런데요. 그리고는 이제 차를 탄다든지 새벽 기도를 나올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보다 몇 배나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지만 삶 속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냥 잠깐 아픈 이 허리도 말입니다. 이제 차를 타려고 하니까 제가 상체가 좀 길거든요. 그것도 잘 안 타지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이 구겨져 있어요. 얼굴이 구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겨진 얼굴을 어떻게 펼까 하다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부르니까 얼굴이 펴지더라고. 우리 찬양대처럼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 두려움도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주 안에서 여러분 구겨진 얼굴 조금이라도 펼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교독문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쁜 얼굴이 아니라 구겨진 얼굴, 인상 쓰는 모습, 그래서 내가 봐도 내 얼굴이 싫은 그런 모습들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활짝 핀 꽃처럼 웃어야 되지 않아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기를 원하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정을 보면 구겨진 얼굴처럼 가정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떨 때는 가정을 보면 너무 행복에 겨워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지만 어떤 때 보면 가정을 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 그냥 어둡고 칙칙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가정, 또 때로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 만큼 아프고 이제 눈물골짜기를 걸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 이 가정의 모습이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사라의 가정은 인간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성경으로 보면 아주 부자였어요. 부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부자 안 좋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사람들 부자. 이게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이게 상당히 부자예요. 재산을 가질 정도로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와 결혼했냐면 사라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라는 어느 정도 예쁘냐면은 그냥 지나가면 빛날 만큼 예뻐요. 얼마나 예뻤으면 애굽에 갔더니 사람들이 정말 예쁜 여인이 왔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왕궁에까지 날 만큼, 그래서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예쁘면 그렇게 예쁘다 그러냐, 그리고 왕이 한번 왕궁으로 데려와 보라 그랬더니 왕이 반할 만큼 예쁜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였어요. 그러니까 부자에다가 아내가 너무 예쁜데 이 예쁜 아내 사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마음이 꽤 넓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렀지만 여성들이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편을 따라갈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그 나그네를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대접한 생색은 자기가 다 내면서 여러분 아내에게 그걸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준비하는데 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할 만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여동생을 나한테 주라 그래서 왕이 사라를 취하면서 남편에게 엄청난 재산을 안겨줍니다. 세상에 아내하고 재산 권력하고 바꿀 만큼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사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품에 품을 만큼 그래도 가슴이 넓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6장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이야기했고 그 밑에는 보면 내 나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가 될 것입니다. 1년 후는 그렇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내 몸종이 있는데 내 몸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몸종이 아이를 가지는 그 순간부터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종을 아내로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죄인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의 대물림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는데 그 몸종이 주인을 무시하게 되고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 행복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특별히 사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위기였겠어요. 한나와 같죠. 한나 가정의 남편이 아이 못 난다고 재혼했을 때 그 한나의 아픔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품에 다른 여인이 여러분 그 품에 안겨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여러분 위기의 가정이고 그 얼굴이 구겨진 그런 가정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 찾아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의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할 때가 많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자체가 우리 삶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삶의 의미가 돼요. 그런데 때로는 가정 때문에 너무 상처를 입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이 희망이 없고 갈수록 고통스러운 것이 가정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믿고 살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가정 속에서의 위치가 흔들리는 그런 아픔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언약을 맺자 내가 네게 약속하겠다.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이가 없는데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니하고 아브라함

이라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 뒤에도 계속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없는데 번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우리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사람을 보고 하늘을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를 다스리라 그 시점은요 사람은 거북이에요. 어떤 동물보다도 늦고요 영역이 좁아요. 여러분 동물보다 영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새들은 어디까지 날아가요? 여기서 러시아까지 날아가고 유럽까지 날아가지 않아요. 물고기는요 바닷속의 물고기는요 큰 물고기들은요 세계 물 여러분 바닷속을 다니는 거예요. 그 영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은요 그 지역밖에 모르고 멀리 가봐야 맨리 이렇게밖에 못 다닐 때 하나님은 하늘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를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 그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에서도 시시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달라요. 비전과 꿈이 여러분 비전과 꿈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커요. 동물은 비전과 꿈이 없지만 사람은 비전과 꿈이 있고 그 비전과 꿈이 너무 커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도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기요 여러분 광주 시내 모든 사람들이 쓸 만큼 그렇게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물도 주암댐에서 끌어서 모든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 이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막 인터넷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비행기를 가지고 지금 세계를 다녀버리잖아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만 바라보고 현실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열국의 아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살아야 내 남편 실망했지 내가 원하는 것은 네 남편 열국에 아비 만들어줄게. 아브라함아 네 아내 실망했지 네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나는 네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나중에 살아도요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웃었어요. 그 웃는다고 하는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좋아서 웃었어요. 그래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겨진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의가 없어서 울었었어요. 농담하십니까?

하고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웃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열국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땅끝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아들 이삭.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열국을 품는다고 하는 건 열국을 나는 품어야 되겠다. 열국을 품지 못해서 위축이 되고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녀를 준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한 명의 자녀 주었어요. 애기에게 한 명. 이 한 명 아무것도 아닌 한 명 같은데 이 한 명이 나중에 열국을 이룬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국은 사실 여러분 모든 민족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결국 이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대물림됨으로 다 재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충만할 것을 이야기하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이삭처럼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은 아이, 내게 있어서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그 가정의 비전과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보잘것 없는데 약한데 이삭은 유약하게 태어났어요. 남달리 약해요. 왜요? 나이가 많아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원수들까지라도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 화친하자 그렇게 말할 만큼 이삭은 믿음 안에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어린 나이에 벌써 아버지의 믿음만큼 큰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이삭, 아직도 시작되지 않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아브람의 이름은 큰 아버지, 큰 자 그런 뜻이거든요. 사라도 마찬가지요. 큰 어머니, 큰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늘을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를 다스리라 이런 표현의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큰 자가 되면 오히려 망가져요. 성경에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사울이고 신약의 사울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큰 자입니다. 사울은 큰 자가 되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열국을 품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큰 자가 되니까 내가 제일 크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은 다 죽여요. 위협이 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조금만 잘하면 시기에서 여러분 그 사람 무너뜨려버리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큰 자, 그런 부자,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자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큰 자가 되어서 열국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특징은 우린 모두가 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름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을 세우지 못했다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 든든하게 세움을 받아가면서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대통령을 꿈꾸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을 낳고 이삭 한 명이 성장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모든 시대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

이삭처럼 이 땅에 여인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적은 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기보다는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큰 자인데 예수님은 모든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사울로 돌아가면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적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큰 자일 때 적은 사람을 무시했어요.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고 나는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시했어요. 예수님마저도 무시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큰 자가 나오겠느냐 그 유대인의 생각이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람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이 무식해서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자이기 때문에 적은 자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적은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 우매하고 미련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장 우매하고 미련한 자임을 알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적은 자다. 지극히 적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똑같이 대합니다. 왜요? 내가 적은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큰 사람이 되었을 때 적은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보여준 꿈은 뭡니까? 곡식단이,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나는 형님들보다 잘 되겠구나. 근데 나중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왕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엄청난 비전과 꿈이죠.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비전과 꿈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노예로, 여러분 죄수로. 우리가 비전과 꿈을 꾸면서 왜 무너지는 겁니까? 비전과 꿈은 너무 큰데 나의 현실은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낙망하는 겁니다. 현실과 비전이 너무 차이가 날 때 사람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요셉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복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늘 착각합니다. 비전과 꿈과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다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일 수 있지만 내가 걸어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다음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영향력이 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브라함아 네가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열국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자식을 낳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자손들에게 영적 믿음을 대물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자는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자녀는 낳을 수 있어요. 내 자녀는 낳을 수 있어요. 내 자녀는 귀하게 키울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어리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 같지만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어주

0: 지금은 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쑥 커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큰데 중요한 것은 커서 부모도 외면하고 가족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커서 사람들 무시하고 커서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큰 자가 되어 교만하면 모든 사람의 아픔이 되고 어느 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근데 적은 사람 한 사람을 잘 양육하고 키워가는 사람, 고난의 길을 함께 참여하면서 걸어가므로 믿음을 대물림하게 될 때 저 밑바닥에 저 낮은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큰 자가 되면 될수록 그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을 받아 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착각인 걸 알았어요. 아,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구나. 한 사람 잘 키워서 대물림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았구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고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생명의 부양자, 요셉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삭이 있습니까? 그 이삭을 잘 키웁시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까? 그냥 이제는 더 기대도 못할 만큼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남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아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중한 사람으로 보십시오. 귀한 사람으로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두 사람을 통해서 아이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원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열국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1004번 금호배들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영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 외로움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또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리고 부족한 삶 속에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에도,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진리만 있다면 우리는 정죄 속에 무너질 수 있고, 은혜만 있다면 삶이 쉽게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면서도 동시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를 얻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0: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둑로에 위치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0: 네, 오늘도 이 휴일에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아, 우리 소망의 가족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리 소망의 가족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기에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소망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볼게요.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아, 목사님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익명의 성도님의 자녀가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익명의 성도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속상하고 괴로운 심정을 말로 다 표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너진 그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지금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방황 속에 있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자녀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인하여 자녀가 방황의 길로 접어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방황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앞으로 돌아와 다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명의 송도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마음을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명의 성도님 자녀를 품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인명의 성도님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익명의 송도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익명의 송도님에게 이 시련의 때를 이길 수 있는

0: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인명의 송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185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물질에 축복을 더하셔서 기쁨으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달에 멀리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녀와서 묵묵히 맡은 바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859번님 기도 제목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0: 네.
1: 정말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859 송도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항상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1859 송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나가는 1859 송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나라 확장의 위대한 도구로 1859 송도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누는 1859 송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요 영광 올려드리는 1859 송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달에 멀리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출장을 다녀와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가는 1859 송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3 아들이 올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지혜와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셔서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고3 정말 힘들고 지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멋지고 힘차게 이 시간 이겨낼 수 있도록 목사님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힘이 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익명의 송도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살피시고 헤아리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밤잠을 자지 못하며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를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수능을 준비하면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능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시험 준비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 준비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 마음을 믿음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수고와 땀과 노력의 기쁨을 반드시 얻게 하실 그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나가는 인명의 송도님이 되게 하시고 또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시험을 준비 중인 자녀를 위하여 수발하고 있는 인명의 송도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준비에 힘들어하는 자녀를 기도의 뒷심으로 밀어줄 수 있는 인명의 송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이 가정과 또 자녀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동로에 위치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온누리 워십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 친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 또 부모님이 현재 아프셔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고통 없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친구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드리겠습니다.
1: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익명의 송도님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어떤 사연이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는지 알 수 없지만은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익명의 송도님의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심령에 흘러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익명의 송도님의 친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세 전부터 택하신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번 구원함을 받은 백성은 그 구원이 상실되지 않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유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이 찾아들기 쉽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이 작정하신 시험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전적으로 시험당하는 자에게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욥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내려졌듯이 익명의 송도님의 친구에게도 그와 같은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을 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익명의 송도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익명의 송도님 부모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괜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회복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412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 영접하는 가정이 되길, 아들 범수의 직장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길, 동료 간에 서로 잘 적응하며 행복한 직장 생활 되길 기도해주세요. 우리 가정과 아드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소중하고 귀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구원의 주여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과 저주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구원과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4127 성도님이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놓고 안타까워하며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나와 같이 마음을 쏟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밀려오는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4127 송도님의 가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아는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127 송도님에게는 가족의 구원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요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가정에 주님의 온전하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인하던 가족의 입술이 변하여 구주이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127 송도님의 가족도 만세 전부터 택하신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한 믿음 안에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의 가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세워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아들의 직장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동료 간에 서로 잘 적응하며 행복한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076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른손에 마비가 있는데 완전한 회복과 또 얼마 전 뒤로 크게 넘어져 허리와 등 전체에 강한 통증이 있습니다. 저의 몸을 회복해 하사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단정한 사람, 깨끗한 그릇 되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0767번님의 기도 제목처럼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또 우리 0767번님과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이 될 수 있도록요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소망의 가족들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소망들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또 모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0767 송도님에게 뜻하지 않는 오른손 마비와 얼마 전 뒤로 크게 넘어져서 허리와 등 전체에 강한 통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0767 송도님의 믿음이 이 질병 앞에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섭리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0767 송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질병을 통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리고 눈으로 보는 은혜를 체험했듯이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0767 송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의 인내하심을 본받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반드시 낫게 하여 주셔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0767 송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른손과 등에 있는 환부에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며 만병의 의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동로에 위치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0: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것 하나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를 느끼는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치료자.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성 목사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함께 은혜 나눕니다. 교회는 하늘의 비밀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아는 곳입니다. 교회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가 어떻게 천국 혼인잔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아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신부단장시키는 것이 목사의 책무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성도들은 하늘의 비밀을 알려고 몸부림치며 예배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자는 하늘의 비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탄을 한 방에 멸하시지 않으시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성이 없으십니다. 인자와 진리와 온유함이 가득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내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불법을 인정하지 않으심으로 한 법을 정하셔서 그 법대로 진행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그 법대로 진행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찬양자의 빈자리, 찬송자로 빚어진 그 목적, 그 자리, 그 자리를 흔쾌히 내주시고 온전한 찬양자로서 진실하고 충성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직분에 충실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가 그 습관대로 하늘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찬양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와 목회자 중심으로 살며 가정과 가족 중심으로 살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몸부림치며 애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찬송입니다. 각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으로 교회를 이루고 찬송으로 하나가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설교 말씀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 듣는 성도들이 아,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깨닫고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신 분,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래라고 고백이 나올 때 이것이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찬송입니다. 죽을 죄인이 죄 용서받으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면 또한 기쁜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그 마음과 얼굴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흠도 티도 없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시고 밝고 환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찬송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부탁이요 바람입니다.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에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말로써 기도하고 찬양으로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찬송입니다. 죄의 사함과 구원에 감사하면 찬송이 흘러 넘칩니다. 찬송하면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또한 감사할 때 그 자체가 찬송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도 찬송입니다.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찬송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본질은 찬송입니다. 설교도 찬송입니다.

0: 찬송이요, 찬양도 찬송이요,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도 찬송이니 그 안에서 교회 본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월성교회 김광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광주 광역시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시의 각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희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화합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그들이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광주광역시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시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애굽의 철병과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왔을 때 홍해 앞에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았겠다며 거친 원망과 불안을 쏟아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직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숨통을 조여오며 가깝게 다가왔던 바로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대적들보다 훨씬 더 가깝게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온 땅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실 역전의 계획을 이미 세워두셨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너무 커서 그 어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 침묵 가운데 가만히 머무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불안이 큰 소리치며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소리치거나 조급한 대책을 우선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침묵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황량한 광야에서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낙심해 있는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앞서 걸어가시며 승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생생하게 목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동방송 사랑하는 애청자 전준민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초등학교 4학년 장난꾸러기 딸과 함께 서울 영동포구에서 호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섬기는 저는 장애인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사이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분들을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천하보다 귀한 장애인분들에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전준민 전파 선교사님 만납니다.
0: 아, 제가 20대 후반대에서부터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쪽 분야에서도 일을 했고 현재는 장애인 주간보호소에서 최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배웠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았지만 정말 그 영혼들 앞에서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이 귀한 영혼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귀한 영혼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제 자신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받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1: 전 선교사님은 어떻게 처음 생명의 복음을 접하게 됐을까요?
0: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유교와 불교와 무속을 신봉하는 집안에서 이남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너무 아프고 자주 아프고 죽을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는데요. 특히 우상을 30년 넘게 섬기는 등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온갖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의 권력이 삶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지만 저의 삶은 삶의 현실은 늘 만족할 수 없었고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불안과 슬픔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졌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 삶의 고난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전준민 선교사를 부릅니다.
0: 하나님이 저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두드리고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죽음에서 참 생명을 얻었고 그 후부터는 저의 모든 인생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자 주인이 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극동방송을 애청합니다.
0: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고 많이 피곤하고 잠하고 싸우고 있는 힘든 저의 마음을 극동방송 청취를 통해서 회복되는 힘을 얻었어요. 우연히 방송을 틀었는데요 이 극동방송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저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늘 불교 방송을 애청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방송 채널이 극동방송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기도가 생활화되는 그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고 힘에 겨 지친 영혼들을 위해 전하는 생명의 말씀과 찬양하는 찬송과 목소리를 들을 때 생명의 큰 위로와 감동이 밀려와 어느덧 짜증과 원망과 피곤이 물 흘러가듯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칩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의 헌신의 길에 들어섭니다.

작은 섬김의 손길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 심령의 감동으로 받았고요. 이렇게 직접 발로 가지 못하는 곳까지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복음 전파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여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 절망과 슬픔에 빠져 희망 없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고요. 또한 자유가 없는 나라에 십자가 복음이 방송 전파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자유를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전파 선교사 동참을 통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고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0: 사랑하는 은서 엄마, 남편으로서 정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참고 나를 주님 안으로 인도해준 인생의 반려자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 또 감사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많이 어렵고 절망스럽지만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은서 엄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장난꾸러기 딸 전은서야, 아빠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귀한 딸 은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주님에게 참 사랑을 배웠으니 아빠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의 받은 귀한 사랑 하나님의 딸 은서에게 충만히 채워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원할게.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가장 귀한 선물, 아내와 아이를 향한 사랑의 편지에 이어 전준민 전파 선교사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우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형제, 자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데요. 저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참 기쁨과 소망이요 영원한 빛과 생명이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저의 모든 가족과 저와 같이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족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 모든 사람을 만났지만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이렇게 전준민 전파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장애인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가족들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며 특별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준민 선교사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이어달리기는 이어달리기인데 네.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라는 말 혹시 아시는지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전역에 요즘 청소년들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쓰고 또 계주 형식으로 평양까지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충성심을 경쟁적으로 유발하려는 일종의 행사인데 네. 이 북한은 큰 행사를 앞두고 종종 이런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근데 한 사람을 향한 충성을 보여야 하는 북한의 청소년들인데 이미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충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북녘해 청소년들, 이 청년들이 겉으로는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미 뭐 자본주의들을 많이 맛봤고요. 또 자유세계를 동경하게 되면서 말뿐인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충성을 보여야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소중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1: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0: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 남과 북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데이
0: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오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네.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계절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0: 찬양사역자 지영의 음성으로 그리스도의 계절 오늘 오해피데이 첫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남북한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꿈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1: 그렇게 기도의 한 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출석 인사로 보내주고 네. 계세요. 울산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도하고 와서 떡국 먹고 빨래 개며 듣고 있어요. 샬롬이라고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렇게 오전에 뭐 전도하고 오신 분들 계실 거고요.
0: 특별히 오늘이 또 이제 임시 공휴일이라서.
1: 그렇죠.
0: 아마도 좀 여유 있게 보내시면서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축복하실 때 북녘의 아이들도 기도하시고 또 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많은 후보자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할까? 여러분도 보시면서 이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일꾼이 뽑히는 거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표 여러분 이 투표권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네.
1: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0: 네.
1: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을 어린이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싶기도 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1: 라고도 주셨고 북한의 아이들 세대 저의 딸과 같은 아이들 세대 다음 세대들도 얼른 복음 통일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0: 아멘.
1: 소망합니다.
0: 네.
1: 6376님도 기도의 한 줄 보내주셨어요.
0: 그리고 오늘 선거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분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1: 아멘.
0: 예, 잊지 마시고 오늘 꼭 투표장으로 지금 고고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1: 그렇죠.
0: 예, 오늘 또 지역의 일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이런 마음들이 모아서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또 헌신할 분들이 세워지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아직 투표 시간이 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한
1: 네.
0: 5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0: 남았는데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데이 수요일 순서 만나볼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한뼘 좁혀보는 한뼘 차이, 언어 차이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러시아 지역으로 외화벌이를 갔다가 네. 극동방송을 청취한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도 그리고 축하 사연도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하시지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자녀들이 아마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 자녀들과 함께.
1: 네.
0: 그렇죠? 공휴일이라서 편안하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투표하시고 방송 들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1: 오늘은 또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0: 그래요.
1: 그럴 줄 믿으면서 또 치킨 상품권이 남아있는 만큼.
0: 아~
1: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상품권을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0: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되어 있죠?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꽁트 후에 보기까지 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아유 힘들어. 아 집에 오자마자 그냥 다리가 말을 안 듣네. 어.
1: 그러니까 지금 여보 얼굴이 딱 거느죽하려는 그런 얼굴이에요.
0: 거느죽 뭔가 내가 게으르다 뭐 그런 느낌이지. 이거 상당히 부정적인 말 같은데 자기야.
1: 아니에요. 딱 지금 여보 모습인데. 아유 나도 오랜만에 긴장했더니 딱 거느죽해지네.
0: 아 뭔데 뭔데 나도 알려줘. 그게 무슨 뜻인데.
1: 자 보시라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식은땀 나도록 긴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느죽하다. 뭐겠어요?
0: 알겠다. 아 맞네. 아 그러니까 나 지금 아주 진짜 거느죽하다.
1: 이제 알겠지요. 오늘은 좀 거느죽하자고요. 아 오늘은 밥을 못하겠어요. 오늘은 여보가 좋아하는 치킨으로 어때요?
2: 오늘이 날이군요. 치킨 상품권이 나갈 날이었습니다.
3: 그러니까요.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치킨을 얘기하네요.
2: 자 이렇게 뭔가 목소리 텐션이 좀 다르잖아요. 서로 좀 다투거나 네. 서운해하거나 이런 거 없이 편안합니다. 뭔가 자 북한말 표현이 나왔는데 거느죽하다라는 말의 우리 뜻은 무엇일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1번
3: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
2: 긴장이 풀려서 편안하다. 2번
3: 게으르다.
2: 이런 게으른 것 거느죽하다. 아니 그렇게 거느죽해요 라는 그런 네. 표현이 나왔는데 아휴 나도 긴장하고 있었더니 거느죽해지네 라고 했습니다.
3: 거느죽 저는 이 표현이 거의 처음 보는 표현인데 네. 그래도 이걸 보자마자 그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근데 예수님이 정말 거느리시면 네. 거느죽해지는 것 같아요. 오. 다 내려놓고 뭔가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긴장감이 촥 이렇게 되는
2: 맞습니다.
3: 그쵸?
2: 그냥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찬양이 김도연의 샬롬이었는데 바꾸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예수가 거느리신 이 찬송으로 준비했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도 없고 뭐 이런 상태 있잖아요.
3: 그렇죠.
2: 그리고 뭔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애타했던 것들이
3: 맞아요.
2: 막 이렇게 문제 해결됐을 때
3: 마음이 평온해지죠. 평안이
2: 찾아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느죽했으면 좋겠어요.
3: 아멘.
2: 주님의 은혜로 거느죽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
3: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
2: 2번
3: 게으르다.
2: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3: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거느죽하다가 무슨 뜻일지 1번과 2번 중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2: 네.
3: 오늘 또 이렇게 쉬는 날인 만큼 거느죽하신 분들에게 치킨 상품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 그래요. 정답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빨리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도 해보십시오. 혹시 우리 자녀가 이제 곧 시험기간인데 거느죽해 있다고 해서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들이 이렇게 거느죽하게 있어도 괜찮아요.
3: 괜찮나요?
2: 괜찮지 않을까요? 아직 시험 한참 남았어요. 나만 이런가? 자녀 길러보세요! 하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너무 타박하지 말고 아셨죠? 자 정답 기다리는 동안에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0: 국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요.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국동방송 아니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동방송을 통해서 삶에 희망을 주고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3: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 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0: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 이 시간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정착 수년차가 되어가고 계시는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웨어블 일을 하시면서 90년대부터 라디오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났던 우리 집사님께서 협박을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시고 탈북을 결심하셔서 러시아에서 지내시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던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눠봤어요.
1: 예.
0: 근데 보통 이렇게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집사님처럼 해외에서도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아 이런 말씀이 아 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라거나 아, 요거를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해 볼 수 있겠다 라고까지 가신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이렇게 뭐 단어를 표현하자면 나의 어떤 삶의 변화라는 부분들이겠죠. 우리 집사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으세요?
1: 저는 이제 성경을 조금 모르고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모든 걸 사랑으로 듣고 남의 허물을 파헤치지 말라.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이제 생활총화를 합니다. 당생활총화, 뭐 사로총 생활총화 하면은
0: 네.
1: 그때 이제 자기네가 일주일간에 이제 잘못한 거를 저지 앞에서 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국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 중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 그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그 회개하면은 북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0: 네.
1: 당생활총화 사로총생활총화 할 때 나의 잘못된 걸 털어놓는 그 말씀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 뭐 총 올라가 있는데 하늘에
0: 네.
1: 그분이 뭘 듣는다고 내가 일주일간에 뭘 잘못된 걸 다 뭘 털어놓아야 되나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부교심도 가지고 그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 생활총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 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생활총화도. 그런데 여기는 주일 예배 뭐 하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회개하라. 그 말은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회개를 하면 기도하나 이런 그 설교하는 말도 듣고 네. 기도하는 이제 목사님 음성도 듣고. 한 주간도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럼 사업 보고서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이런 것도 이제 좀 의심이 갖고 그랬지만은
0: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드리고
1: 이쪽으로 저쪽으로 봐나 말씀은 좋아한데 좋아한 거예요. 왜 모든 거의 성경 말씀을 알기 전이지만은
0: 네.
1: 설교가 좋았는지 아니면은 김장한 목사님 원래 말씀에 대한 시술이 좋았는지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거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데
0: 네.
1: 말 알아두서 감동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 구절 말씀이라도 딱 나의 생활과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좀 기대감도 갖게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 생활총화와 같았던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1: 네, 그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티끌만한 흠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거기는 제가 동행을 한 거예요.
0: 네.
1: 왜 하나님 말씀하고 북한 생활총화하고는 형식은 같지만은 내용은 좀 많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도 처음에는 좀

0: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설교 말씀을 듣으면서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아, 우리는 항상 옆사람이나 뒷사람이나 앞사람한테 피해를 끼지 않고 좋게 줬을 때 주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네. 허물을 감싸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내가 지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1: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 전제 자체도 차이점 중 하나죠.
0: 그렇죠. 맞아요.
1: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회개하라 라는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 집사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1: 처음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이 좋다고 하셨고
0: 예.
1: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예. 처음 들었던 말씀 기억에 남는 예.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라고 예. 하셨는데 그럼 러시아에서 신앙생활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0: 그렇죠.
1: 이 시간들을 예. 보내시면서 또 묵상하셨던 읽었던 말씀이나 아니면은 자주 들었던 이런 찬양들이 또 있으실까요?
0: 그렇죠. 제가 99년도 이제 좀 뒤쳐 나오면서 사업적으로 제가 성립어서 장사를 좀 했습니다.
1: 아,
0: 그때 하면서
1: 러시아에서요.
0: 네, 저 한국 목사님들한테 좀 팔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하바로스크 교회라고 이제 갔댔어요. 거기는 중국 조선 동포들이 위주로 해서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1: 네.
0: 그쪽으로 가면서 조금 또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좀 또 다른 설교더라고요.
1: 아.
0: 그러면서 또 아는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고 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조용 뭐 방에서 하든지 통고 가면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싶은 거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뢰는 것처럼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된다고 구하면 된다 근데 그거는 좀 또 너무 아닌 것 같고
1: 왜 아닌 것 같으셨어요?
0: 아니 내가 뭐 지금 현재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들 반말까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성경을 반에서 봤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사냐서 아니다고 난 감사하게 안 산다. 그러니까 왜 안 사냐 해서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이 척척 잘 되고 잘 돌아가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 면에서 그런 거 있지만 그런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거 잘 되려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여쭈고 기도하고 하루 어느 하루를도 지켜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침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형식적으로 또 이제 조금씩 했던 습관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좋다고 하면 쫙 파고 두는 상태 동상이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왜 저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냐? 내가 사서 내가 피땀을 들여서 버는 돈을 가지고 쌀을 사서 불 싸서 먹는데
1: 네.
0: 이거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닌데 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런 반문도 해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제가 살다 보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 갈 때부터 가고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와 다 아침 저녁을 하지만은 그때는 평화롭게 모든 거 생활이 풍족이고 하니까 또 잠깐 있고 이제 떠난 적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그런 거지.
1: 처음 그런 방송 통해서 들으셨던 기도들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0: 그때 기도 제가 듣은 중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말이 제일 많이 들었던 기회 평안을 주시고 우리 범사에 잘 된 것 같이 우리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 그런 기도 소리들 근데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포하고 이제 구기도를 할 때마다
1: 네.
0: 조금 말씀만 그냥 전달하면 되지 기도는 또 무슨 저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냐고 그런 거에서 기도의 쪽으로도 많이 불편한 건 없었지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것

0: 또 많이 좀 생각을 했댔습니다.
1: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0: 지금은
1: 목사님?
0: 기도하면은 우리 하루 생활에서 삼끼 먹는 것도 같지만은 눈을 떠서부터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걸로 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 지금 좋은 하나님께 여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일가로 삼아서 정말 좋습니다.
1: 그렇게 회개부터

0: 그렇죠. 당연히.
1: 오늘을 시작하면서도 올려드렸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로도 풀어나가 주시는 은혜의 여정도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집사님께서 요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까요?
0: 예, 저희는 지금 러시아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는 축복 속에 이제 살고 때문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예, 저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기도는 저희가 물론 오늘날 제가 네. 러시아에서 이제 쫓기지 않고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안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 사역, 유대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북한 복음을 위해서 통일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아멘. 복음의 전달자로서 러시아에서 또 중국에서도 많은 전달자 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녘에서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또 북한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그리고 네.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그 한 걸음을 감사로 출발하고 계시는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로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렸는데 네. 한뼘차이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의 한뼘차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거느즉하다 무슨 뜻일지 1번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 2번 게으르다 가운데 네. 1번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0: 그래요. 뭔가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됐을 때 걱정 근심이 없어졌을 때 뭔가를 이루는 목표를 이뤄냈을 때 그 뒤에 오는 긴장이 풀렸을 때 그냥 마냥 기대고 누워

0: 있고 싶은 이런 마음 있죠.
1: 맞아요.
0: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에요. 거느직하다.
1: 약간 느슨해지는 느낌을 거느직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0: 네.
1: 오늘도 북한말을 하나 알아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네. 보내주신 분 계시고요.
0: 야, 그리고 북한학 전공자입니다. 매일 오. 이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면서 많이 저도 배우고 있어요 하셨는데
1: 네.
0: 감사합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자녀들과 함께 문제 맞춰보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시간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네. 예. 더 많이 소통하세요.
1: 맞아요. 그리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치킨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0: 네.
1: 오늘 당첨되신 분들 제가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 텐데 샵 1069번으로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0: 네.
1: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유, 오늘 당첨 안 됐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일도 있으니까요. 아셨지요? 자, 저희는 끝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릴 텐데 오늘 지방선거 날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그냥 노는 날 아니에요. 오늘도 또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1: 네.
0: 더 힘내주시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의 일꾼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소중한 한 표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투표소는 다들 아시겠지요?
1: 네. 검색하면은 또 다 나오니까요.
0: 네.
1: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오늘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동력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일꾼을 뽑는 제9회 지방선거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일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밥 디트머 박사님이 처치리더스닷컴의 리더십에 관한 20가지 성경부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 나온 말씀입니다. 디트머 박사는 칼럼에서 만약 당신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에 관한 조언을 구한다면 가장 먼저 리더십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또 악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또 시편 78편 72절 말씀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사람 또 악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는 그런 날이 오늘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백성을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멋진 위정자가 오늘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을 헐리우드 영화의 영웅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만 살겠다고 미친 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배우고 체험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 앞에 놓인 모든 싸움과 역경,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답이자 최고의 답, 아니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쉽게 지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흔한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면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지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상하게 합니다. 여기 다윗과 그 일행을 보십시오. 그들은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경험합니다.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날을 구하고 심지어 전리품까지 얻은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들의 처음과 끝을 다르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가라고 하셨고 블레셋을 붙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복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한에서 오신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계절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특히나 여름을 맞아서는 자기관리랑 그러니까 자기 꾸미기에 더 열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해요.
1: 아, 그렇죠. 어쨌든 또 회사 생활도 하고 있고 또 다니면서 또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0: 네.
1: 꾸미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 외에도 예,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배려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0: 뭔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그렇게 자기를 가꾸고 꾸미고 하는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2026년 6월 1일 염색 샴푸 32,480원이 결제됐습니다.
0: 염색 샴푸면은 이게 염색을 뭔가 할 수 있게끔 좀 하는 샴푸인
1: 네.
0: 거죠. 저도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아, 그 샴푸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잘 몰라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리를 북한은 이제 물비누 이렇게 말하는 게 샴푸거든요.
0: 물비누요.
1: 물비누 보통 물비누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뭐 샴푸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거의다가 이제 북한 말로는
0: 네.
1: 뭐 우리 살결물 물크림 하는 것처럼
0: 네.
1: 우리가 이제 스킨 로션을 북한은 뭐 그러잖아요. 살결물 물크림
0: 그쵸,
1: 그것처럼
0: 그쵸.
1: 샴푸도 영어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말로 물비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염색약은 또 북한 또 염색약도 북한 말로는 머리 물감 그래요.
0: 오.
1: 그러니까 머리 물감인데 머리 물감을 물리는 머리 물감식이 아니라
0: 네.
1: 그러니까 물비누처럼 샴푸처럼 되는데 그 안에 머리 염색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0: 아,
1: 참 신기하더라고요.
0: 염색 물감이라는 단어도 참 예뻐요. 북한어 표현이.
1: 그렇죠.
0: 근데 이 물비누를 통해서 머리 물감을 칠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북한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아,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그런 이제 물비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염색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머리가 염색되는 그런 건 없었어요.
0: 네.
1: 우리 한국에서는 염색 이제 그 샴푸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걸 많이 쓰는데 머리가 전체를 희진 않지만은 점점 지금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옆으로 지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염색약 썼다가 지금은 그 샴푸처럼 조금 발라가지고 한 7분?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머리 다시 이제 쭉 이제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가면 그럼 바로 이제 그게 흰 머리카락이 안 보이게 다 염색이 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또 그것도 이제 보니까 밤색 브라운 그 색깔도 있고 또 검은 색깔도 있어요.
0: 아, 이게 염색 샴푸라고 하니까 알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저는 염색 머리 물감 하는 것 자체를 사실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되게 대중적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거품 샴푸, 그러니까 거품 염색 물감.
1: 그렇게 볼 수 있죠.
0: 네, 그렇게도 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그러고 보면은 저희 대표님이 전혀 저는 몰랐거든요. 새치라고 하잖아요. 흰머리 네. 조금 조금씩 나는 거를
1: 네.
0: 전혀.
1: 좀 머리가 좀 많이 희어지면 그때는 염색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은 초기라서 조금씩 나오는 게 아주 보기 좋아하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에 다수 이제 한 달에 두 번만 하면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0: 북한에서 계셨을 때 평양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1: 네.
0: 지방에서도 태어나셨잖아요.
1: 네.
0: 그때도 그렇게 염색을 머리 물감을 칠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계셨나요?
1: 네, 있었죠. 네, 저희 그 대학 교수님들도 머리 염색을 항상 했는데 어떨 때는 머리 염색 그 약

0: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하얗게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하면 그 전에다 염색하다가 요즘 염색약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염색약 자체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가 봐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때 보면 많이 염색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염색을 자주 하셨죠, 집에서.
1: 아, 그래요?
0: 아버님도 대학 교수였으니까 집에 가게 되면 전용 이제 염색약을 이제 해서 쓰는 전문 사용하는 그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 화장실 그 우리 세면 그러니까 저희도 아파트에 따로 이제 화장실 붙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서 세수하는데 그 옆에다가 항상 아버지는 그 머리 염색 그 그릇 놨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 당시에도 머리 염색약이 그 샴푸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품식으로 나오는 그런 건 없고
1: 네.
0: 순전히 그저 이제 바르기만 하고 예 그랬죠.
1: 사실 염색이라는 이 부분이 미용이잖아요.
0: 네.
1: 미용은 또 내가 꾸미는 그런 영역이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한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네. 그런 영역이어서 그래서 북녘계 주민분들 가운데도 요거를 이게 조금은 생소한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0: 네.
1: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뭐 영어가 적힌 옷을 못 입는 것처럼
0: 네.
1: 염색을 또 너무 또 밝게 하고 이러면은 단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단속하죠. 우리 때도 보면 북한에서 지금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럼 머리 자체가 이제 서양 사람들처럼
1: 네.
0: 누렇게 노란 색깔 아니면 뭐 밤 색깔 막 이렇게 이제 그 머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 보게 되면 많이 이제 염색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하느라고 그러면 시중에 나가면 중국산 이제 머리 염색 그 컬러가 이제 노랗게 되는 머리 컬러도 있었어요.
1: 네.
0: 또 그 우종도 이제 사가지고 쓰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에 심하게 쓰다가 걸려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몰래 쓰는 사람들은 머리 안쪽에다가 이제 살짝 바르기도 하거나 뭐 그랬거든요. 근데
1: 안쪽에요?
0: 네. 그래. 통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연하게 해가지고 누가 말하면 우리 집이 이렇게 머리가 좀 약간
1: 자연 갈색이란
0: 거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도 통제합니다. 지금도 통제하고 지금 이야기해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김일성 있잖아요. 김일성 때.
1: 네.
0: 그때 김일성이가 갑자기 이제 머리 계속 염색했는지 검길이다가 80돌 되는 90년대부터는 갑자기 머리가 흰 머리로 이제 등장했어요. 그래서 저거 뭐지 하니까 그때 이제 염색을 이미 했다는 것이었고 왜 염색 안 하냐 물어보니까 그때 조총련 있잖아요. 일본에 거기 한덕수라고 의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김일성한테 염색이 건강에 해롭습니다. 염색이 안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안 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1: 그렇죠. 그런 말들도 많잖아요.
0: 글쎄요.
1: 그래서 두피에 약을 치라는 거다 보니까.
0: 근데 어쨌든 북한도 이렇게 염색을 했고
1: 네.
0: 또 젊은 친구들은 드라마 보면서 좀 서양식으로 이제 해버리다가 단속돼가지고 막 그 비판서 쓰고 막 그런 게 많았죠.
1: 그러면 그렇게 뭐 서양식이라고 얘기하는 염색이나 머리의 그런 모양들이 아니면
0: 네.
1: 좀 머리 모양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북한은 머리에 대한 통제가 심하죠. 색깔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머리가 길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많이 기는 경우는 막 선생들이 가위로 막 잘라버렸어요. 그 여자들도 머리를 길게 못 길게 한 때가 많았거든요. 학생들은 통제가 심해요. 머리에 대한 통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1: 학생을 졸업하고 나서는 좀 자유를
0: 조금
1: 얻나요?
0: 자유롭다 하더라도 진이한 가도 안 하기 자체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길이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좀 우리 이런 서양식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는 좀 약간 주시하면서 약간 또 비판도 하고 좀 감독 통제도 하고 막 그랬죠.
1: 네. 근데 이렇게 염색 샴푸를 한 번 구매하면 또 꽤 오래 간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거 하나를 구매하는데 32,490원이
0: 그렇죠.
1: 된 건가요?
0: 아니, 그게 지금 원래 두 개를 산 거예요. 1 플러스 1이었어요, 그게.
1: 이게 하나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0: 아니죠, 아니죠. 이거 하나 싸면 300mg짜리 돼가지고 한 개가 한 달은 충분히 쓰는데 근데 그걸 제가 보통 이제 한 달에 두 번 혹은 뭐 그저 세 번 안에 거의 두 번 정도 하니까 이 하나 사면 거의 한 달 더 쓰죠. 한 몇 달 쓰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산 거니까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한 6개월 쓴다 치더라도 3만 2천 원 정도면

0: 20달러, 20달러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뭐 보통 이제 뭐 한 반나절만 이래도 볼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반나절도 안 되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제가 기억난 바로 이제 그 시장에서 파는 중국산 이 염색약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은 일반 노동자 한 달 울고 보험 받을 정도로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의 내 돈 내 산 이 경제 생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도 이거는 남과 북이 차이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한 시간의 노동의 가치로
0: 네.
1: 수개월 동안의 머리 미용을 감당할 수 있는
0: 그렇지,
1: 경제적인
0: 맞습니다.
1: 가치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북녘기 주민분들에게는 저희가 화폐의 가치나 아니면 벌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정말 믿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0: 이제는 거의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드라마 보게 되면
1: 네.
0: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옷이라든가 얼굴 벌써 피부색만 봐도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피부가 벌써 다르거든요. 저는 네. 한국 와서 느끼는 게 야, 참 이게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다르고 키도 다르고 머리카락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이 알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머리카락은 머리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반짝반짝해요. 막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벌써 이거는 삶의 그 풍족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1: 맞아요.
0: 벌써 한국 사람들은 한 시간 일하는 가치가 북한에서는 기어 뭐 한 달 어떤 것들은 어떤 물품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한국에서의 하루가 북한에서 1년 맞잡이 되는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차이가 심하거든요.
1: 참 말도 안 되는 남과 북의 현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오늘의 염색 샴푸, 머리 물감 비누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시편 139편의 그 14절 말씀인데요.
1: 네.
0: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 아멘.
0: 아멘. 예. 참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우리는 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1: 네.
0: 또 개개의 특성도 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의 몸을 우리는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정말 이렇게 어기막히게도 그 사이라고 하는 그 독재적인 그런 통제 속에서 제 마음대로 아름다움도 못 가꾸는 그런 이제 환경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1: 정말 신묘 막측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0: 네.
1: 남과 북이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자유를 얻고요.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 참 자유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선택하는 날입니다. 이미 선택한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 선택을 위해서 발빠르게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각 후보마다 몇 날 며칠을 자기 선택해달라고 전화, 문자 많이 호소했는데요. 드디어 선택의 순간입니다. 선택을 위해 안간힘을 썼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 사람들은 안타깝고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선택해달라고 떼쓴 것도 아니고요.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안간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구원의 값진 선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혹시 하나님은 날 선택하셨는데 본인이 그걸 알지 못하고,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6월 3일 수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너를 선택한다.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 참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소리 같아요.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미 선택하시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요 이 선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에 관해서 행동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는 기로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설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즈웰 안혜진이 불러요. 감사를 선택하기.

0: 감사를 선택하기 희즈윌 안혜진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 긍정 선택, 감사 선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극동 방송을 선택하시고 이 새깨라를 선택하셔서 듣게 되신 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 아니면 다닐까 하고 확인 전화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요즘 충북에 청취자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청주본부가 있는데요. 청주본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충주중계소 시험방송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의 청주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충주 음성 괴산 지역에도 이제 방송이 잘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시험방송이 지금 시작됐고요. 주파수는 104.7MHz로 청주뿐만 아니라 충주 이쪽에 다 충북 지역은 104.7MHz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 자, 충북 지역에 누구실지 한번 전화 연결해 봅니다.
1: 여보세요?
0: 네, 고은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새끼라 김민수 PD입니다.
1: 네.
0: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네.
0: 혹시 운전 중이십니까?
1: 아니,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통화가 잘 돼요.
0: 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는 길?
1: 네.
0: 좀 끊어질 수도 있겠네.
1: 네. 아니, 안 끊어져요.
0: 안 끊어져요? 예.
1: 네.
0: 지금 어떻게, 지금 충북 제천에 계신 거 맞죠?
1: 네, 네.
0: 그때 작년 4월 정도에 저하고 통화됐어요. 방송 중에.
1: 네.
0: 그때 10년 방학.
1: 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0: 아이고,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
1: 네. 교회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야? 거기도 많이 가고요.
0: 어디를 많이 가요?
1: 기도원도 가고.
0: 기도원도 가고. 고은서님 지금 죄송한데 어떻게 지금 집이세요? 아니 뭐 어디 가게예요?
1: 아, 병원이에요.
0: 병원?
1: 네.
0: 병원 뭐 진료 받으러 가셨어요?
1: 언니가 아파가지고 간호해주고 있어요.
0: 간호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네. 스피커폰인가요? 아니면 뭐 이어폰이에요?
1: 아니, 그냥 이어폰.
0: 이어폰이구나. 예.
1: 네, 다시 이어폰 끄고 받을까요?
0: 아, 그러면 더 좋아요.
1: 네.
0: 네네.
1: 네.
0: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자, 그때 10년 방학이었는데.
1: 네. 네?
0: 잘 지내고 네. 있다는 거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라는
1: 네,
0: 얘기잖아요.
1: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만약에 예. 주일날 못 가면 그 병원에 있다 못 가면은 저것도 하고 그 저기 유튜브로다가
0: 예배 보고 그냥
1: 네,
0: 다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니는구나.
1: 네, 열심히 다니는 강하.
0: 와우.
1: 네, 시간 강하도 갈매산 강하 갈매산
0: 갈매산 금식기도원.
1: 아, 너무 좋아.

0: 아유, 거기는
1: 거기를
0: 정말
1: 저 거기 갔다 와봤는데 두 번이나
0: 진짜 좋아요. 거기 가서
1: 좋아요.
0: 조용히 조용히 진짜 그 성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1: 네네.
0: 산책도 하면서 기도하고
1: 네.
0: 은혜 거기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1: 기도원 거기를
0: 하고.
1: 왜 가세요? 가끔 이렇게 가세요?
0: 응, 가끔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조용하잖아요. 다른 기도원하고 여긴 틀리잖아요.
1: 예, 예. 거의 산속에 있잖아요.
0: 네, 네, 그래가지고 사람 성도들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에요. 거기 가요.
1: 네, 네.
0: 그래가지고 가서 성경을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조용히 성전에 앉아서
1: 네.
0: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가게 돼요.
1: 지금 작년 4월에 저하고 통화되고 나서
0: 네.
1: 그때 교회를 바로 갔나요?
0: 네, 바로 갔어요.
1: 바로 저는. 갔어요. 어느 교회 가셨어요?
0: 네. 거기 성광교회.
1: 성광교회.
0: 네.
1: 원래 다니시던 교회예요?
0: 아니에요.
1: 누가, 새롭게.
0: 네, 네.
1: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0: 네. 집안의 언니가.
1: 집안의 언니가.
0: 네.
1: 제천에 있는 교회인가요?
0: 네, 제천 충북 제천에요.
1: 충북 제천에.
0: 네.
1: 요즘 충북 제천의 극동 방송 라디오 잘 들리죠?
0: 네, 잘 들려요.
1: 거기가 지금 청주하고 가깝나요? 저희가 청주 본부가 생겼는데.
0: 청주에서 한 시간 한 반 정도 걸려요.
1: 그렇구나. 그래서
0: 네.
1: 충청북도도 요즘 이제 우리 극동 방송이 잘 나올 겁니다, 아주.
0: 네, 잘 나와요.
1: 예. 그때 이제 교회에 가기로 했다가 바로 가셨고 10년 만에 이제 가신 거잖아요.
0: 네.
1: 예배 딱 첫 예배 어떠셨어요?
0: 첫 예배 했을 때 그날 그 찬송하는데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찬송 곡이 나오는데 막 눈물 많이 나고
1: 예예 예.
0: 그러고 나서 모르겠어요. 이 가슴에 뭔가 뜨거운 그 뭔가 솟구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찾다가 갈매산을 여름에 갔었어요.
1: 네네.
0: 거기를 갔어 있는데 거기서 찬송가 그 오신실하신 주
1: 네네.
0: 그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기타 치면서 부르시는데 거기
1: 네.
0: 그 찬양 목사님이 기타 치면서 부르시는데
1: 네.
0: 그 경쾌하잖아요 그게요. 근데 엄청 울었어요. 그러더니 그 노래만 하면 계속 울기를 한 3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1: 아이고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역시 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를 느끼게 돼요.
1: 예, 이렇게 우리 고은서님처럼.
0: 네.
1: 10년이라든지 좀 오랜 세월 방학하다가 하나님께로
0: 네.
1: 돌아온 분들은
0: 네.
1: 그 첫 예배라든지 그 초반에 그 예배가 뜨겁고
0: 네,
1: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더 단단해지더라고
0: 네.
1: 신앙이요.
0: 네. 그래서 지금도 틈 나면은 그 저기 어플로다가도 듣고 목사님 말씀 녹음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보고 이래요.
1: 이야, 그렇구나.
0: 네.
1: 아까 근데 주일날 뭐 병원 가면은 못 갈 때는 유튜브로 본다고 했잖아요.
0: 네, 유튜브로 기도해요.
1: 병원 간다는 게 왜 병원 가세요, 주일날?
0: 아, 언니가 병원에 계셔가지고 아파서요.
1: 아, 언니 간병하느라?
0: 네, 돌아가면서 해주니까 주일에
1: 야.
0: 제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1: 그렇구나.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0: 네, 네.
1: 오늘도 지금 잠깐 언니 보러 온 거잖아요.
0: 네, 네, 네, 네.
1: 아이고, 언니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0: 네네.
1: 아 그래요. 그거 다행이네요.
0: 네.
1: 그 병실에서 라디오 이렇게
0: 네.
1: 아니면 어플이라든지 해서 극동 방송 들려주세요, 우리 언니.
0: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아유, 이 시간에 우리 지난번에
0: 네.
1: 우리 고은서님께서 영접기도
0: 네.
1: 하고 결단의기도 하고 교회 가겠다고
0: 네네.
1: 그랬잖아요.
0: 네.
1: 지금 교회를 정말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시니까
0: 네.
1: 너무 감사하잖아요.
0: 네.
1: 우리 감사기도 저랑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0: 네. 네네.
1: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잘하셨습니다.

0: 원서님 지난번에
1: 네.
0: 그 선물이랑 잘 받으셨죠?
1: 네, 잘 받고 잘 맛있게
0: 그래요.
1: 먹었어요.
0: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 네.
0: 고은서님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어떤 찬양 있을까요?
1: 오, 신실하신 주.
0: 오신실하신 주, 아까 그 음악 목사님이 찬양 부를 때 계속 3개월 동안
1: 네.
0: 울었다는, 지금도 그 찬양 부르면 막 울컥울컥해요?
1: 네.
0: 그 찬양이 왜 울컥할까요?
1: 모르겠어요. 저를 버리지 않고 저는 이렇게 냉담했는데도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우리 고은서님의
1: 네.
0: 목소리로
1: 네.
0: 오신실하신 주 앞부분만 들으면서 우리 마칠게요.
1: 아니요, 저안 할래요.
0: 왜요? 울것
1: 옆에
0: 같아서?
1: 사람들도 있어요.
0: 저랑 같이 시작. 오.

0: 고은사님, 이게
1: 네.
0: 오신시라신 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 번도
1: 나를
0: 이거네요.
1: 네네.
0: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 오신시라신 주가 두 버전이 있는데
1: 네.
0: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거죠?
1: 네네 맞아요. 아,
0: 알겠습니다. 이 곡 전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네, 건강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그 옆에
1: 네네.
0: 계신 우리 언니에게도 안부 전해주시고
1: 네.
0: 극동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오신실하신주 두 가지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곡도 이제 오신실하신주고요. 이 복음성가. 그리고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찬송가 오신실하신주. 오신실하신주 내 아버지여, 이렇게 찬송가 두 가지 버전이에요. 같은 제목인데 우리 충북 제천에서 신실하신 주님 다시 또 만나서 교회 잘 다니고 계시면서 이 곡을 또 인생 찬양으로 또 선택해서 같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끼라에 협찬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동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투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 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파레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시와 그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 귀한 영혼. 이번에는 무교라고 그때 문자를 보내서 통한 분인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무교신지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정윤현님.

0: 그때 저랑 영접 기도도 했죠. 영접 기도도 하고 그때 식사권 선물도 받으시고요. 수원에 계시는 거 맞죠?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명성교회요.
0: 명성교회? 수원 명성교회?
1: 예.
0: 어떻게 그 교회를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요?
1: 가까워가지고.
0: 가까워가지고?
1: 예.
0: 근데 이제 바로 저하고 전화통화하고 나서 그 주에 갔죠?
1: 예.
0: 와. 그럼 혼자 가셨어요? 수원 명성교회를?
1: 혼자. 예? 혼자.
0: 혼자?
1: 예.
0: 그전에 교회를 안 다녀봤던 거의 무교였잖아요.
1: 예.
0: 근데 전화통화 한 통화하고 어떻게 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1: 정서적 안정을 얻으려고 가거든요.
0: 예?
1: 정서적 안정을 얻으려고.
0: 정서 안정을 얻으려고?
1: 예.
0: 아, 정서 안정을 얻으려고?
1: 예.
0: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좀 교회를 가보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1: 예, 예, 예.
0: 가보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딱 전화통화가 돼서
1: 예.
0: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예. 지금 작년 4월이면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셨는데
1: 예.
0: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1: 예, 예.
0: 혹시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정서 안정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1: 아니, 없는데, 그냥, 그거 얻으려고 간 거예요.
0: 그거 얻으려고?
1: 예.
0: 마음 평안해지기 위해서?
1: 예.
0: 그래서 요즘 어떠세요?
1: 요즘 마음 편안해졌어요.
0: 마음 편안해졌어요?
1: 예.
0: 그때 첫 예배 드릴 때 어땠어요?
1: 흥분, 좀 감동이 됐는데요.
0: 감동이었어요?
1: 예.
0: 그러면 수원 명성교회 지금 등록도 하셨나요?
1: 네.
0: 등록도 하셨고 요즘 어떻게 1년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1: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 그거 사람, 딱 마음에 드는데요.
0: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얘기 나누는 거.
1: 예, 예.
0: 그때 교회 소개를 부탁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1: 근데 거기 안 다니고 명성교회 다녀요.
0: 아, 군 수원 명성교회로?
1: 예.
0: 교회를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1: 예.
0: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네요.
1: 예.
0: 네,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축하의 꽃바구니를 드려요. 축계약이라고 예.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근데 무교라고 하셨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1: 나가본 적 없어요.
0: 한 번도?
1: 예.
0: 크리스마스 때나 뭐 추수감사절 이런 때도 안 나가 보셨어요?
1: 예.
0: 그랬구나.
1: 요새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 예. 갔는데.
0: 예예 예. 혼자 가게 되셨고.
1: 예.
0: 자 그러면요 그때 저랑 이제 교회 가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1: 예.
0: 자 오늘은 이제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예. 내가 교회 다닐 수 있고 마음 평안하게 또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저랑 이 시간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따라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자,
1: 네.
0: 이렇게 또 감사 기도도 드렸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1: 예.
0: 우리 정윤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 지금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음악을 들으셨다든지 해서 뭐 극동방송에서 들었다든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0: 제목을 얘기 안 하셔도 뭐 가사나 멜로디나 살짝 얘기하시면 제가 맞춰볼게요.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0: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 네.
0: 왜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1: 혼자 있을 때 외롭잖아요.
0: 예예. 예.
1: 근데 이 노래 들으면 위안이 된대요.
0: 우리 정윤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 들리는 것 같고 그렇죠?
1: 네.
0: 알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0: 선택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가사 보면 우리 정윤현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수원 명성교회도 가게 하셨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예, 이 곡 전하면서 인사할게요. 오늘 예.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한스 밴드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갔네요. 오늘 남은 시간들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라디오 예배로 오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0: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복과 번영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식탁에 둘러앉은 그의 아들들은 올리브나무의 새싹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입니다. 그가 살아서 그의 자손들을 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밭고랑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악한 자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랄 수 있기 전에 말라버리는 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꾼은 곡식으로 그의 손을 가득 채울 수 없으며 모아드리는 자가 곡물로 그의 품을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여호와의 복이 너희들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여호와여, 깊은 절망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자비를 구하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죄를 기록하셨다면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며 높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며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이 여호와께 있으며

충만한 구원이 그분께 있습니다. 주가 친히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견뎌냈던 모든 어려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그분께 서원했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실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에브라다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르의 들판에 있는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거처로 갑시다. 그분의 발밑에서 예배합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께서 쉴 만한 그곳으로 가소서. 주의 능력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으로 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을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물리치지 마소서. 여호와는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취소하지 않으실 확실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네 자손들 중 하나를 내가 너의 왕좌에 앉힐 것이다. 만약 네 아들들이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법규들을 지킨다면 그들의 자손들이 왕좌에 앉을 것이다. 너의 왕좌 위에 영원토록 앉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그분은 시온이 자신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곳이 영원토록 내가 쉴 만한 곳이다. 여기에서 내가 보좌에 앉을 것이니 내가 바라던 일이다. 내가 풍성한 양식들로 이곳에 복을 줄 것이다.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내가 이곳의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힐 것이며 이곳의 성도들은 기뻐 영원히 노래할 것이다. 이곳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 하나를 자라게 할 것이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불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내가 다윗의 적들을 부끄러움으로 옷 입힐 것이나 그의 머리에는 왕관을 씌워 눈부시게 빛나게 하리라.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것은 머리 위에 부어 수염으로 흘러내리되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려 아론의 예복의 깃으로 흘러내리는 향유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 산 위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성소에서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너희 여호와의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섬기는 너희 종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자기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귀중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바다 속에서 하십니다. 그분은 땅끝에서 구름을 올라오게 하십니다.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십니다. 여호와는 이집트의 맨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내리치셨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을 치신 것입니다. 오 이집트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이적들을 보내셨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나라를 내리치셨으며 강력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들의 땅을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는 일.

0: 오늘의 시간은 광주 선운지하차도협회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두 증인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지난주에는 요한이 하늘에서 두루마리를 먹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을 때 천사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쓰리라. 그리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박해받는 상황에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가이사가 주이다. 가이사르 퀴리오스를 강요했습니다. 요한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판모섬에 유배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판모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그리고 계속 로마가 핍박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가 주되심을 전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주로 전할 수 있는가? 주를 전하면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여기서 나오는 답이 두 증인 감람나무와 촛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두 증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하고 애통하고 고난을 당하는 걸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 고난, 아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라는 말은 그 증거가 참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고소할 때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 함께 할 때 그걸 효력을 인정합니다. 두 증인이 증언한다는 건 그 고백이 참되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가 주님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감람나무와 촛대의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고국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기반은 어려워졌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원하지만 그 힘이 없다고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등잔대가 불이 붙으려고 하면 기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감람나무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된다는 것은 이 기름이 성령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면 너희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영으로 돼.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때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으로 되어지는데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두 증인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촛대는 계시록 1장을 보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공급이 있어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후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는 달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배에 들어가니까 쓰다. 삶을 살 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는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현장에서는 감당해야 하는 고난, 십자가가 있다는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말씀, 쓴 말씀을 먹을 때 천사가 말하는데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전부터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고 할 때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답을 알려주는 게 감람나무와 촛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답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어디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증인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이 흩어지고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이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에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성령 받고 전한 메시지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 수가 3천이 되고 그 3천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감람나무와 촛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항존직 헌신예배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청빙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코이노니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제가 항존직 헌신예배에서 부탁받은 말씀이 이단 예방 설교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왔는데 아내가 우리도 방금 예배를 마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예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 주간 가족들이 어떻게 지냈는가 서로 나누면서 조제를 했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인문학 강좌를 듣고 있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잘 배우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인문학 강좌를 듣고 성경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면서 이단에서 가르치는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인문학 강좌를 들은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틀린 게 없고 이상한 것을 못 느꼈는데요. 틀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직은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알고 당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서 당한다는 겁니다. 집사님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고 교회를 비운 사이에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가 나누어지게 되었고 그 상황을 알고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집사님께서 가신 그곳이 어디예요? 집사님께서는 그 장소를 정확히는 모르시고 첨단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집사님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셨어요? 집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 때는 노화가 있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시대별 구원자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대별 구원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때는 노아가 구원자로 있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쓰임을 받고 출애굽할 때 또 모세가 쓰임을 받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 보내신 목자가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밑그림을 까는 겁니다. 시대별 구원자는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이 교리가 어디에서 책으로 체계화가 되었는가?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입니다. 김백문은 그곳에서 시대별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를 가지고 가서 만든 책이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 강론을 배우고 자신이 구원자로 들어간 케이스가 정명석입니다. 한국의 이단 계보를 보면 통일교의 문선명 계보가 하나 있다고 하면 또 하나는 전도관의 박태선 계열이 있습니다. 전도관의 박태선에서 나온 게 유재열의 장막성전이고 이 장막성전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유재열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헌금을 하고 재산을 바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니까 그 유재열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고소했던 사람이 바로 이만희입니다. 모든 거 다 드렸는데 속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되는 곳이 바로 신천지의 기원입니다. 이단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역사가 진행된다. 이게 시대별 구원자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거짓 교리입니다. 성경은 새 시대 구원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 사도, 종, 증인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들을 구원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고칠 때 그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경배합니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제사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달려가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면서 우리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말합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낸 베드로를 보고 기뻐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전합니다. 사도들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능력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릴 때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된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다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려고 하다가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가로채면서 악한 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게 사탄의 기원입니다. 지금 이단이 자신을 신격화시켜가는 교리로 이용하는 게 시대별 구원자입니다. 그때는 누가 구원자이고 오늘날 이 시대는 구원자로 보낸 약속의 목자가 있다. 이긴 자가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게 시대별 구원자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구원자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하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와 촛대에 권세를 주시는데요. 내 힘이나 내 지식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이고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기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확신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계시록의 모든 비유와 상징은 예수가 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부인하고 비틀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의 상징과 비유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가 주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만나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핍박하고 박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 은혜로 살아가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주라고 강요할 때 계시록은 로마를 직접적으로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고 계시록에서 멸망받을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때 로마가 너희를 지금 힘들게 하지만 어린 양 예수가 승리한다. 그리고 전하는 게 멸망받을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이 감람나무와 촛대의 비유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촛대에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는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0: 것은 예수가 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로마는 황제를 주로 섬기면 많은 혜택을 주는데 우리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당시에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핍박을 했고 경제 생활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로마에 충성한다는 충성 서약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리벨루스입니다. 리벨루스가 있으면 장사를 할수 있었는데 그 리벨루스를 받지 못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불이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고 예수가 승리한다는 걸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격려를,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배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증인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감람나무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가 주이고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2024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학이 왜 학문이 아닙니까? 답 줄게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며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40명이란 사람을 통해서 1600년을 걸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각 곳마다 그 말씀이 기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인간 저자라고도 불어요. 바울이 썼다, 다윗이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일 뿐 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고 실천한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기에 사사로 말하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서 성령이 문제지고 성령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마치 모세나 다윗 바울이 쓴 책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바울의 사상을 말하고 요한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서로 토론하고 물고 찍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이유다 이거예요. 성경을 인간 저자로 쓴 책이라고 생각하면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목회를 하려면은 이것서부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가르쳐서 좋은 목회자를 양성시킨다면 신학자가 성경을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밑에 깔고 전문적인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판도가 다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미지가 전부 다르는 거예요. 학문으로서 신학의 한계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인간의 저자라고 성경을 아는 것과의 하늘과 땅이요 완전히 디퍼런트야. 완전히 달라. 성경을 믿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 말씀이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칼빈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 비로소 신자들은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기독교 강요 1권 7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미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삼로에 위치한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틀린 것을 찾아야 하는 시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틀린 것을 찾아야 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서관에 가야 했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책 한 권을 찾기 위해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묻기만 하면 답이 나와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몇 초 안에 답이 나와요.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아이 유모차를 뒤로 눕혀야 되겠는데 도무지 작동법을 몰라. 요즘에는 사진만 찍어서 이 유모차 어떻게 하면 뒤로 눕힐 수 있냐? 하면 정확하게 착착착 해서 물었어. 눕혔습니까? 눕혔지요. 설교도 만들어주고요. 논문도 요약해줍니다. 번역도 해줍니다. 여행 일정도 짜줍니다. 심지어 목회 계획도 세워줍니다. 과거에는 답이 부족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답이 넘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가 문제가 됐죠? 예전에는 답을 못 찾아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틀린 답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텔레비전에서 히든싱어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모두가 진짜 같아. 진짜보다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는 한 사람뿐이에요.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이라고 감을 잡지만 나중에 엉뚱한 곳에서 진짜가 나올 때가 많아요. 요즘에 설교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건강 전문가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다 어디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 다 아주 그냥 깨뚫습니다. 성경 전문가도 많습니다. 평신도 성경 전문가, 유명 성경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것이 뭐냐?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필요한 능력은 정답을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리더들 잘 들으세요. 답을 말해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짜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제는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되었다고요. 요한일서는 바로 그런 시대를 향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믿으라 말하지 않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여기서 믿다는 것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받아들인다. 요한은 들리는 말을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에 직통했다, 이 사람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믿지 말라. 목사라고 해도 다 믿지 말라. 이런 말 하면 또 목사님들이 네가 목사하면서 그따위 소리 하면 되겠냐? 여러분, 목사라고 명함에 써져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믿지 마라. 감동되었다고 다 믿지 마라.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다 믿지 마라. 유명하다고 다 믿지 마라. 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야. 몇 명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적지 않아요. 많아요.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같습니다. 사탄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사탄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100%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사탄은 늘 진실 99%에 거짓 1%를 섞어요. 그래서 분별이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리더의 최고의 능력은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정답을 찾는 사람이 실력자였는데 지금은 정답이 넘쳐난다니까. 모르는 것이 없어. 다 물으면 말해줘. 옛날에는 어떤 우리 어머니들만 요리를 잘했는데 지금은 젊은 것들도 요리를 잘해. 다 물어보면 말해줘. 문제는 무엇이 진짜인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요즘에 아예 직장에서는요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학생들, 목회자들도 사용합니다. 저도 챗GPT를 사용합니다. 예전에 대형교회 목사님의 큰 유익함이 뭐였냐? 설교 비서를 둘 수가 있었어. 내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교 비서를 둬서 연구하게 만들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서 함께 찾았는데, 이제는 챗GPT만 활용을 잘하면 예전에 대형교회 목사님만 누렸던 설교 비서와 함께 설교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챗GPT 인공지능 활용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죄악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이것을 환각이라고 불러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사실처럼 말하는 현상. 여러분도 챗GPT랑 한번 놀아보세요. 없는 책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중에 진짜 책을 읽은 제가, 야, 너 이 책 없는데 왜 있다 그랬어? 역시 탁월하십니다. 아부도 합니다. 금세 말을 바꿔버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회개도 잘해. 없는 논문을 있다고 말해요. 통계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줘 버려요. 왜 그럴까요? AI는 진리를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학습된 것을 조합하는 존재예요. 잘못 배웠으면 잘못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단 자료를 학습하게 했으면 이단처럼 말합니다. 거짓 정보를 학습하면 거짓 정보를 내놓습니다. 그러므로 AI

시대에는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분별력이 부족한 시대인 거죠. 요즘 맛집 검색 많이 하죠? 맛집 검색.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리뷰를 돈 주고 삽니다. 조회수를 돈으로 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맛집 관리하는 그 광고 업체가 있는데요.

다시 올리는 길은 뭐냐? 통장 잔고를 채우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맛집을 우리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서 진짜 숨은 고수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목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유명하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규모가 크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눈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일까요? 물론 당연히 성경 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성경으로 얘기해보세요. 그런데 이단일수록 성경을 더 많이 들이대. 자기는 성경을 성경으로 깬다나? 그래서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요, 제일 많이 우리가 속는 게 그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는 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가. 그러므로 네가 그 따위로 믿어서 천국 갈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경을 성경으로 깨니까 어 그렇네 이래. 그럼 마태 이 로마서는 뭐고 또 마태복음 뭐냐? 제가 언제나 설교해드렸어 이거. 로마서는 북한복음, 마태복음은 남한복음. 뭔 소리요? 로마서의 구원의 교리 얘기는 로마 교회 초신자한테 한 이야기야. 초신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게 필요한 거야.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못 간다. 그건 누구한테 한 말이야? 제자들한테 한 말이야. 제자들한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따랐던 제자의 삶에 있어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에게 지탄을 받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다. 마치 남한에 있는 교인들한테 말할 때는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어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겠어요? 그렇죠! 북한에 있는 성도들한테는 그 따위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시인해서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다 죽겠네. 목회자 세미나 때 하는 말하고 평신도 때 하는 말하고 다르죠. 이 배경을 이해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깬다고 하면서 이단들이 여기 헷가닥 해가지고 성경 몇 구절만 돼버리니까 응? 그러니까 제가 오늘요 이 성경을 성경으로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고 우리 수준에서 진짜로 진짠가 가짠가를 구별하는 법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길은 공동체성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로 정의하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다니는 제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열두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교처럼 혼자 기도원에서 수행하듯이 살도록 하지 않았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함께 나눠 먹게 했죠. 좋은 것만 드러내고 나쁜 건 숨겨버린 게 아니라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원리의 말씀이 나와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핵심 단어가 뭐예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핵심이 우리. 하나님은 결코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라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그랬죠. 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라는 방식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혼자만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혼자만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은 위험합니다. 혼자만 특별한 깨달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꾸 설교하려고 하지 않고 성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많이 하고 1대1로 어떤 가르침을 많이 한 목사는 위험한 목사입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이 질문을 할 겁니다. 공동체만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면 이단들은 공동체를 더 잘 만들잖아요. 오히려 더 끈끈하죠. 이단 교주가 감옥 갔다 와도 흩어지지 않아. 왜? 그들은 교주가 아버지니까. 더 조직적이고 더 잘 도와줘. 결혼 못한 사람 이단한테 가면요 결혼시켜줘 버립니다. 싹 데려다가 결혼시켜버려요. 직장도 잡아주고 학교가 더 시설이 좋고 우리처럼 빌빌되지 않아요. 왕국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건 폐쇄성입니다. 진짜 교회 공동체는 열려 있어요. 교회가 힘들다면 힘든 게 멤버십을 규정하기가 어려워. 저는요 항공 마일리지 쌓는 걸 좋아하거든요. 항공 마일리지 열심히 쌓으니까요 이게 등급이 올라가가지고요 제가 공항 갈 때까지는 성도들하고 같이 가는데요 공항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성도님들한테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당신하고 나하고 들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리고요 그냥 등급이 낮으면요 하물을 하나만 보내는데요 등급이 높으면요 하물을 막 두 개 세 개 더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로수가 좀 오버가 돼도요 다 봐줘. 특별 대우를 해줘. 자리가 남으면 또 이렇게 옮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항 가서 아는 체 하지 마라 그래. 성도들 또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알았다 게이트에서 만나자. 요즘에는 또 이제 카드들을 많이 쓰니까요 비행기를 많이 안 타도 카드 마일리지만 적립을 잘하면요 멤버십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주일 예배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 내가 했습니까? 이 교회가 힘든 게 누구나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단도 들어와 버리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배할 수가 있고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누구나 백목사를 검증해 볼 수가 있고 누구나 백목 설교를 검색하면 들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단은 다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단 교회 한번 가보세요. 몇 시에 어떻게 얻어 들어간지 잘 모릅니다. 특정인들만 압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까? 조직이 와서 절단해버리고 협박을 받고 이렇습니까? 문자 한 통이면 끝나. 목사님 행복했어요? 잘 사세요? 요즘에는 사랑도 카톡으로 하는 시대, 이별도 카톡으로 하는 시대. 우리가 누구 체포조를 보내가지고 집안에서 막 괴롭힙니까? 오는 주보에 광고하면 끝나. 이러이런 이유로 이분이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수고하고 가셨으니 더 이상 이분에 대해서 나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인사하고 가실래요? 인사하겠다 그래요. 우리 인사시켰잖아요. 이단은 못 빠져나옵니다. 누구나 못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보를 숨깁니다. 교리를 숨깁니다. 재정을 숨깁니다. 운영을 숨깁니다. 건강한 교회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따져볼 수 있고 필요시 축복받고 떠날 수 있고. 마룻바닥 기도회를 하면서 감사한 게 뭐예요? 마룻바닥 기도회가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아주 1대1 상담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의외로 순수하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경계가 느슨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키가 커 보여요. 눈이 커 보이고 은혜를 받고 나면. 근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 하는 말이 귀가 쬐깐하네요. 눈이 조그마시네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저를 만났을 때와 사적으로 만났을 때 매우 달라. 마룻바닥 기도회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1대1로 만남을 가져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이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돋보자랑만 있고 너 그러면 죽어. 네 자녀를 위해 그러면 안 돼?
저주를 받아. 내가 이렇게

0: 계시를 제가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수많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룻바퀴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실황을 공개합니다.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안 만납니다. 나라사랑 기도 포럼 임원들만 제가 웰컴에 차를 대접하고, 저를 그렇게 제가 눈빛 보면 알아. 은혜 받고 났으니까 저랑 너무너무 만남을 사모해. 만남은 안 돼요, 제가.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지금까지 이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짓은 검증을 싫어해요. 빛은 드러나기를 원해요. 일부러 내 이름을 막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지만은 누가 내 이름을 드러내주면 감사해. 그런데 어둠은 숨기기를 원해요. 우리 예전에 신문에서 숨은 그림 찾기 했잖아요. 그림 속에서 숨어있는 한계를 찾아가지고 이야! 이것도 어렵다고 작심하고 그 놀이를 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이 시대는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숨은 진짜 찾기 시대입니다. 모두 전문가, 실력자라고 말해요. 모두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 영을 믿지 말고 분별해라, 검증해라, 살펴보라, 시험해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거 꼭 확인하시라. 공동체성을 확인해라. 폐쇄성 있는 공동체인가 개방성 있는 공동체인가 반드시 그의 가족을 확인해라. 스테이가 좋은 것이 세미나하고 다르잖아요. 스테이는 모든 것을 오픈해야 돼. 우리 교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 치유 세미나 같은 것은 우리 부인, 제 아들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영역 있는 목사로서 쫙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테이는 어때요? 제 아내부터, 제 아들들부터, 장로님부터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아내를 보면 압니다. 제 두 아들을 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압니다. 이단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핵심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끝까지 분별하여 진짜를 찾고 진짜를 따르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은 가장 맛있는 걸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제일 나중에 드시나요? 아, 전자이신 분들은 배고픈 첫입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맛이 극대화되니까 먼저 드신다고 하고요. 후자이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음미하는 게 긴 여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선택은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각자의 방식대로 즐기는 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음식과는 달리 좋은 시간을 즐기는 건 미루어선 안 됩니다. 행복은 미루면 손해잖아요. 그리고 그 행복 주님 안에서만 오롯이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꿀송이처럼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함을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 좋은 시간 지금 당장 즐겨야겠죠? 이 저녁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행복과 쉼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면서 6월 3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진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함께 들으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오늘 다들 투표는 하고 오셨죠?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시간을 내서 투표소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이 투표소를 다녀오고 나면 왠지 해야 할 일 하나를 잘 마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제 저녁도 드시고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루를 돌아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쉼은 몸의 쉼만이 아니라 마음의 쉼인 것 같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분주하면 쉬는 것 같지가 않고요. 바쁜 하루를 보내도 마음이 평안하면 오히려 힘을 얻기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하셨다면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기대서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행복은 미뤄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려야 하는 거니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저슬라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체크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선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한홍재 목사님의 찬양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7609번님 투표 잘하고 수요 예배 가는 길입니다 하고 남겨주셨고요. 6334번님, 9507번님, 9700번님 함께하고 있다고 출석 체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아마 오늘 또 공휴일이었으니까 잘 쉬시고 저녁 식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또 수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행저질라와 함께 하시면서 더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행저질라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힝글리시 투게더로 함께하고 있죠. 찬양 듣고 힝글리시 투게더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힝글리시 투게더 통해서 영어 찬양들 많이 배워가고 계신가요? 표현들도 배워가고 계신가요? 혹시 배워보고 싶으신 그런 영어 찬양, 영어 찬송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할게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English
1: together.
2: Godzilla 수요일 코너입니다. English Together.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들을 영어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Daniel 선생님 나와 주셨습니다. Welcome back, Daniel.
1: Thank you. I'm glad to be back, everyone, and I'm ready to hit the ground running. The beautiful sunshine we're getting these days is so refreshing and invigorating.
2: 네, 기분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다니엘 선생님과 함께 영어 찬양 배워볼 텐데요. 오늘 배울 찬양은 어떤 곡이죠?
1: So this week, I have a special song for you and everyone. It's 네. probably one that many of the listeners have heard. It's wildly popular in the U.S. and many other places around the world.
2: 오.
1: It's another song from Hillsong named What a Beautiful Name.
2: 네, 이번 주에 배워볼 찬양은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이미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인데요. 바로 Hillsong Worship의 What a Beautiful Name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웅장한 멜로디도 인상적이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아름다움과 능력을 깊이 고백하는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곡이기도 합니다.
1: So this song speaks about the supremacy of Christ over everything else.
2: Right.
1: It speaks of Jesus' role in creating the world, sustaining the world, and redeeming the world. So it's a very reverent song that pays homage to our one Lord and Savior.
2: 네, 이 찬양은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곡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붙드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멜로디가 아름다운 찬양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전체적으로 굉장히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와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고백이 담긴 찬양인 거죠. 결국 이 곡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름 아름답도다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네, 찬양 먼저 듣고 오시죠.

0: 당신은 단어였습니다. 엥? 네. At the beginning. beginning 하면 처음을 뜻하는데,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단어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 the word는 단순히 단어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특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으로 사용된 겁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과 연결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가사를 자연스럽게 풀어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 속에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라는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이 담긴 가사인 거죠.
1: Yes.
0: 네.
1: And the next line,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Most High means 가장 높은 신.
0: 네, 가장 높으신.
1: Yes, and it refers to God.
0: 네, one with God. 하나님과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the Lord Most High, 가장 높으신 주인이시고요. 그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1: The next line says,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0: 네.
1: Hidden means 숨겨진.
0: 네, 숨겨진.
1: Glory means 영광.
0: 영광.
1: And creation is 창조.
0: 창조. 네, 직역하면 your hidden glory, 당신의 숨겨진, 감춰진 영광 in creation, 창조 속에. 그러니까 창조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1: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Reveal means 드러나다.
0: 드러나다. 네, 앞에서 말했던 감추어진 그 영광이 revealed,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1: What a beautiful name it is.
0: 네, 이거 직역하면 참 아름다운 이름이다. 요런 뜻인데 이름이 예쁘다 뭐 이런 뜻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 뭐 권세와 성품까지 모두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name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사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놀랍다 이런 감탄과 찬양의 고백인 거죠. 이 What a beautiful 하면은 이거 진짜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1: Yes.
0: 네, 감탄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가사 전체에서 이 경외와 감동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0: 네, 다음은 the name, 이름인데 누구의 이름이냐면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런 뜻이겠습니다.
1: Yes.
0: 네.
1: Nothing compares to this.
0: 네,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뜻이죠. Compare은 비교하다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반복되는 문장을 생략하면 저희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니엘 선생님의 발음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1: It's a little longer than usual. But I know you guys can do it.
0: 네.
1: So, repeat after me, everyone.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0: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1: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0: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1: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0: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1: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0: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1: What a beautiful name it is.
0: What a beautiful name it is.
1: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0: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1: What a beautiful name it is.
0: What a beautiful name it is.
1: Nothing compares to this.
0: Nothing compares to this.
1: What a beautiful name it is.
0: What a beautiful name it is.
1: The name of Jesus.
0: The name of Jesus.
1: Good job, everyone.
0: 네.
1: That was a piece of cake, right?
0: No.
1: Well, let's 네. try it one more time and it will be a piece of cake.
0: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1: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0: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1: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0: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1: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0: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1: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0: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1: What a beautiful name it is.
0: What a beautiful name it is.
1: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0: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1: What a beautiful name it is.
0: What a beautiful name it is.
1: Nothing compares to this.
0: Nothing compares to this.
1: What a beautiful name it is.
0: What a

0: beautiful name it is.
1: The name of Jesus.
0: The name of Jesus.
1: Whew. Good job, everyone.
0: Oh, too long. 네, 다들 너무 길었는데 다시 다들 잘 따라오셨죠? 이제 오늘의 핵심 표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1: So in English, names are very important.
0: Oh.
1: We use names all the time.
0: 네.
1: We even have some phrases and idioms that involve names.
0: Mm.
1: And they can be a little confusing if you aren't familiar with them.
0: 네.
1: So I've prepared a few for you. And maybe you've heard of some and you didn't know what they mean. Maybe you have never heard of them, but here they are.
0: 네, 오늘 우리가 배운 찬양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름에 관한 표현들을 배워볼 텐데요. 영어에서는 이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름을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이름을 표현한 표현이나 관용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던 표현들도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 many of these are, I think, from older generations.
0: Oh.
1: They use them more. One or two of them are a little bit more recent, but
0: 네.
1: I have good memories of this first one. I love to be called this because it's a good thing.
0: Right.
1: So the first one is Johnny on the spot.
0: Johnny on the spot.
1: Mm-hmm. Like Johnny.
0: 네, John.
1: If you are a Johnny on the spot, you are known for always being available or prompt to help or respond.
0: Ooh.
1: So I could say, oh, James is always so helpful. He's our Johnny on the spot.
0: Oh, like a hero?
1: Oh, yes, kind of.
0: 네.
1: Always there to help you.
0: 그러니까요. 첫 번째 표현은 Johnny on the spot인데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할 때 항상 나타나서 도와주고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예를 들면 James is always so helpful. He is our Johnny on the spot. 이렇게 말하면 제임스는 늘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언제나 필요할 때 딱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팀의 해결사 같은 존재예요. 요런 뜻이 됩니다. 뭐 해결사 딱 나타나서 뭔가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 Johnny on the spot입니다.
1: Johnny on the spot.
0: 네.
1: The next phrase is it can be taken as a compliment or as something negative. It depends on if
0: really?
1: Add the second part. So the first part is jack of all trades.
0: Jack of all trades.
1: Mm-hmm. This refers to someone who has many skills.
0: 네.
1: So he can do a little bit of everything. And it's usually taken as a compliment. I gave this compliment to the barista who makes my coffee because
0: 네.
1: he makes coffee and he does filter and he bakes cookies and he has cakes and he has books and he does a little bit of everything.
0: Wow.
1: So I called him a jack of all trades.
0: 다방면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네요. 네.
1: But if you add master of none,
0: then it
1: takes a negative context.
0: Oh, really?
1: So jack of all trades, master of none. This means that you can do a little bit of everything, but you aren't an expert in anything.
0: 다음 표현은 jack of all trades인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일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사람, 즉 다양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 가지만 특화된 건 아닌데 이것저것 폭넓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통은 좋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팔방미인 뭐 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표현인데 그런데 여기에 master of none이 붙으면 느낌이 조금 달라지죠. Jack of all trades but master of none 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는데 어느 하나도 깊이 있게 잘하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은 할 수 있는데 특정 분야에서 막 뛰어난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master of none을 붙이면 약간 네 그렇게 된다. Jack of all trades 하면 네 좋은 뜻인데 거기에 but master of none 하면 약간 네거티브한 그런 뜻이 된다. 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So the third phrase is actually a newer term. I want to say it really first started becoming popular around 2018.
0: 2018이면 newer 아닌 거 아니에요? Not new?
1: But jack of all trades and Johnny on the spot, they're from 1950 and 1960.
0: Phrase, right.
1: Yeah.
0: Oh.
1: So the newer term is if you want to describe someone who's entitled or demanding beyond

0: reason,
1: 네.
0: you would call them a Karen.
1: Karen?
0: Mm-hmm.
1: Oh.
0: There are many videos on the internet showing Karens demanding to speak to a manager about something really small or trivial.
1: 네.
0: And you could just tell them, hey, don't be such a Karen.
1: 오, 대체 캐런 씨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세 번째 표현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신조어입니다. Karen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보통 지나치게 권리의식이 강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과하게 요구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 좀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인터넷 슬랭인데요. 온라인에서는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도 매니저 불러주세요. 사장 나와.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영상에 이 표현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태도를 보일 때 농담처럼 Don't be such a Karen 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 좀 비꼬는 느낌이나 무리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대화에서는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면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Don't be such a Karen. 네, 좀 조심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표현 살펴볼게요.
0: The next term is John Hancock.
1: John Hancock.
0: And 오. it has nothing to do with a person. It actually 네. means your signature. Someone who needs you to sign something might say, hey, I need your John Hancock right here.
1: Oh, 네.
0: It comes from U.S. history and the signing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Before America became America, we were a part of England. And when the Founding Fathers sign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t was like a death sentence. Because
1: 네.
0: if England won the war, then they would have hunted down and killed all the traitors. So when people signed, they didn't really want to sign big. They didn't want their names to be clear.
1: Right, right.
0: But these guys who sign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idn't care. They knew they were right, and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win. But when John Hancock signed, his signature was much bigger and larger than all the rest, showing his courage and trust in America and in God.
1: 네, 다음 표현은 John Hancock인데요. 이거는 실제 사람 이름처럼 들리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명,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문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할 때 I need your John Hancock right here. 이렇게 하면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해요. 이 표현은 미국 역사에서 유래됐는데 독립선언서 서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서명을 했는데 만약 전쟁에서 패했다면 반역자로 처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John Hancock이라는 사람이 그 서명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아주 그냥 위풍당당하게 적었나 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담대함과 결단력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지금은 서명, 사인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John Hancock 이렇게 사용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 미국에 갔는데 I need your John Hancock right here 이렇게 얘기하면 John Hancock이 나한테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So the last phrase is Bob's your uncle.
1: Bob's your uncle.
0: Yes, it's 네. a British phrase that typically means that something is simple and complete, like it's done.
1: 네.
0: So you could say, just mix the ingredients together and Bob's your uncle, you got a cake.
1: Oh, 네.
0: We don't know for sure where this phrase comes from, but many people speculate that it has to do with an English former prime minister, Robert Gascoigne Cecil.
1: Gascoigne
0: Cecil. Yes. He's the Bob here.
1: 네.
0: The nickname for Robert is Bob.
1: 네.
0: And when a position high in the government opened up as like the secretary of a different country, he appointed his nephew into that position.
1: Oh.
0: But the problem was the nephew had absolutely no experience and didn't know how to do the job.
1: Right.
0: But it didn't matter because Bob was in such a high position that he just made it happen. So when you say Bob's your uncle,
1: 네.
0: it means it's easy, it's done.
1: 오, 이거 약간 그 유래는 조금 별로 같긴 한데 마지막 표현은 Bob's your uncle입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쓰이는 표현인데 어떤 일이 아주 간단하게 잘 마무리됐을 때 자, 이걸로 끝! 뭐 요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표현의 정확한 유래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설로는 영국의 총리였던 로버트 뭐 어떤 사람이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의 별명이 밥이었는데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를 정부의 중요한 자리로 임명해

0: 네, 오늘의 퀴즈 타임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네, 여러 가지 일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보기 주시죠.
0: 1번 Daniel of all trades.
1: 네, 1번 Daniel of all trades.
0: I like the sound of that.
1: 네.
0: 2번 Jack of all trades.
1: 2번 Jack of all trades. 네. 다니엘이 맞는지 잭이 맞는지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Daniel of all trades고요. 2번은 Jack of all trades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도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다니엘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0: Well everyone. Bob's your uncle.
1: 네, 좋습니다. English Together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See you next time.
0: Bye. Bye.

네, 오늘 배운 영어 찬양 What a Beautiful Name의 한국어 버전이죠. 함춘호와 이세준이 함께한 그 이름 아름답도다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야, 오늘 힘글리시 투게더 퀴즈는요.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가 문제였는데요. 보기 1번 Daniel of all trades였고요. 2번은 Jack of all trades였습니다. 다니엘 선생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Daniel of all trades일지 Jack of all trades일지 정답은 뚜꾸뚜꾸뚜꾸뚜꾸 2번 Jack of all trades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다들 정답 잘 맞춰주셨는데요. 오늘도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링크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잘 작성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행저슬라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은혜 많이 받고 오시고요. 또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죠?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죠. 사랑했지만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쉽게 낙심을 하죠. 이제 끝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52절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복음은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거절당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4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거절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쪽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쪽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인데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결과 때문에 낙심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보이시죠.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어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떠났습니다. 바울은 거절을 당했어도 계속 또 계속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응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르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먼저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거절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성도는 환경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52절인데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놀라운 장면입니다. 핍박을 받았죠. 쫓겨났죠. 반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하였고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왜? 다시 갈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하는 것은 충만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플레로입니다.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꽉 붙들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환경을 흔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까지는 결코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죠.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립시다. 염려가 밀려올 때 성령님을 붙잡읍시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낙심이 찾아올 때 성령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우리를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결과보다 순종을 더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반응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0: 또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내쉬지 말고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6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0: 아멘.
1: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 또 우리 소망의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땅은 소망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여러분의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기뻐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7장 부르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눈을 들어 주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삶 속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에 사로잡혀서 의심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입술로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쓰러졌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0: 아멘.
1: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픔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과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0: 아멘.
1: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0: 아멘.
1: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0: 위대한 일을 보여주셔서 주의 영화로심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함께하는 코람디오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대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1: 아멘.
0: 모든 양육훈련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주님과 더 굳건히 연합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기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모든 지체들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붙들어주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 깊게 더 넓게 이루어가도록 이끌어주시길 기도합니다.
1: 아멘.
0: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 여름 사역을 중원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신 목회자분들과 리더하는 분들과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일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3쪽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만남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만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만남으로 다가가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 역시 좋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들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아스, 룻이 만난 보아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2장을 보고 있는데 2장에서 그의 성품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처음 등장하면서 곡식 빼는 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일꾼들이니까 만나서 일들 잘하고 있어? 더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꾼들인데. 그런데 만나자마자 일꾼들 보자마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인사법이라 하더라도 보아스의 인사에는 아랫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인사 이런 식의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한다면요, 서로의 마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일꾼들도 주인이 오는 걸 반가워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주인이 아주 퉁명스럽게 한다든가 오면 꽃들이 잡는다든가 하면은 그냥 주인이 올 때마다 그냥 흉내만 잘 낼 것이고요. 아니면 주인 척척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 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감이 있을 때 늘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8절에도 보니까요. 룻을 만난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보아스가 나이가 많거든요. 룻은 젊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근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이제 다른 데 가지 마. 여기서 그냥 계속 주워. 그리고 여기 일하는 소녀들 많이 있으니까 같이 지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고 있어요.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마음 또 따뜻한 성품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늘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그냥 온유한 마음인가? 늘 따뜻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좀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퉁명스럽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성격적으로 그렇게 안 돼.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래요. 그리고 자신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자꾸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처럼 말을 해보십시오. 좀 부드럽게 말하시고요. 따뜻하게 말하십시오. 룻이 그런 인격적인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됩니다.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의 과정에 룻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룻은요,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은혜라는 말이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이 은혜, 헤세드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요, 하반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은혜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은혜를 입기를 사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출처는 보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룻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 그 뒤에 많은 은혜가 이제 룻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혜의 출처는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는 통로일 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0: 아래 보호를 받아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은혜 주시는 겁니까? 누가 상 주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룻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룻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룻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지금 모압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왔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자 하는 아주 효성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 것입니다. 룻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도움을 구하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보아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났어요.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온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는데 정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해라는 이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를 와 함께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2절의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요. 룻이 이곳에 온 이유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도 이유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의 날개 아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편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시편 1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주의 날개 아래 자기를 감춰주셔서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36편 7절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리다. 그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원수들에게서 또 고통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집에서 풍족한 영적인 은혜로 채움받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라는 것은요, 보호받고 채움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개척교회 목회할 때 교회를 자주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 한 사무실에 있으면은 밖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목사님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 큰 소리도 아니에요. 아주 뭐 들릴랑 말랑 목사님 계십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 누구세요?

대화하고 나가보면 몸을 착 돌려요. 움츠린 자세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리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숙인들이었어요. 노숙인들. 그런 분들이 한 주에도 여러 번 방문합니다. 큰 교회 가지 않고 작은 교회를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작은 교회 가면 오히려 더잘 도와준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노숙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찾아올 때는 그저 1,000원, 2,000원 그 정도 기대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뭐 많은 것 주지 않는다고 그들이 막 서운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1,000원, 2,000원 주면 너무 감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찾아온 분에게 그 도움을 요청한 분에게 제줄 것이 전혀 없었어요. 안에 들어가서 탁 뒤져봤는데 뭐 1,000원 한 장이 없더라고요. 전혀 그때 제가 가진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분에게 가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갖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제가 꼭 준비해놨다가 다음에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죄송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아준 것에 감격을 한것 같아요. 제가 뭐준건 없잖아요. 가진 거 없으니까 줄 곳이 없었어요. 근데 손을 붙잡고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 해줬고, 다음에 다시 오시면 그때는 꼭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그게 그에게 큰 감동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막 계속 흘리더라고요. 그분들은 은혜가 필요한 거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했고요. 위로도 필요했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잠잘 곳 찾아서 잠자고 또 그때그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한끼 해결하고 집이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노숙인들이요. 집을 떠나와서 뭐 돌아갈 곳도 없는 분들이 있지만 돌아갈 곳 있는 분들도 못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위로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거든요. 교회에 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야, 교회에 가면 도와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완전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축복의 말대로 이제 룻에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막 룻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거든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룻이 막 상을 받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가는 것은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만 죽어 하나님이 끝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찾는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짧은 본문 안에요, 여러 장면들을 볼수 있는데요. 8절, 9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필요한 거다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무슨 말입니까? 봉변당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폭행 당할 위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분명하게 얘기해 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문제 없을 거야.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물을 마셔. 소년들이 길어온 물, 너 언제든지 마셔. 네 갈증을 그렇게 해결하면 될것 같아.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룻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13절 하반절에 룻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지금 룻이 생각할 때는 보아스의 하녀들이 있는데 보아스의 하녀들과도 자기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자기는 하찮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찮은 존재를 이 보아스 당신이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면서 룻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수 있는 사람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만난 것 때문에 그가 위로받고, 여러분들 만난 것 때문에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봉선중에게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많은 분들 만날 거잖아요.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가십시오.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식당에서 또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할 테고요. 근데 그냥 식사 먹는 데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말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야,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조금 많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관계가 좀 껄끄럽고 가까이 다가가기는 좀뭐 부담스럽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같이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해드렸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가시면요, 그분 꼭 안아주십시오. 숙제입니다. 목사님, 저 그거 어렵습니다. 저 누가 안아주는 거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숙제니까 하십시오. 어쨌든 숙제니까 이제 그분이 갔어요. 근데 사모님이 먼저 이제 본인이 성도들 안아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안아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온 여자 집사님들에게, 두 분에게, 집사님, 내가 집사님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아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은 안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목양실로 달려가고 목사님에게, 여보 여보, 나 일찍 온 우리 집사님들 안아줬어요. 당신도 숙제해야지.

목사님이 아, 어떻게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되니까 니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결정을 했습니다.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봉선중앙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니더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성도님들 안아주라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숙제를 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하십시오. 끝나고 내려가서 먼저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분을 안아줬습니다. 다가갈 때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떻게 할지. 근데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안아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안아줬대요. 그래. 갑자기 교회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변했네. 사모님이 변했네. 성들이 이렇게 여길 것 같아요. 성들이 위로가 될거 아닙니까? 아, 교회 나가면은, 야, 목사님이 너무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주고, 또 손을 잡아주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성들도 너무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야, 교회, 그런 교회 더 나가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달라질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염제의 서로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사 시간인데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밥을 먹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룻이 있어요. 룻을 불러다가 같이 와서 먹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요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 14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허기질 때도 많았었는데 모처럼 배가 든든해졌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 와서 먹으라 이러잖아요.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 막 애를 썼습니다. 근데 새벽까지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 해변에 딱 나타나셨는데 멀리서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얘들아, 고기 잡았니? 했더니, 아, 우리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직 몰랐어요.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깨닫고, 아, 저분이 예수님이네라는 걸 깨닫고, 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몰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육지로 올라와 봤더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는가 하면요. 숯불을 피고 거기서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밤새 수고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숯불을 펴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오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아침 먹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다 내버려두고 도망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고, 그게 예수님 뵐 면목도 없어서 말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이요.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 주시고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 주셔요. 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안심도 되고요, 위로도 되고요. 여기 눈 역시, 오늘 본문의 눈 역시 지금 시어머니하고 같이 좀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삭이라도 주우러 나왔어요. 하지만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눈치도 보면서 쭈뼛쭈뼛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 보아스가 자기를 챙겨주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같이 먹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 이제 룻이 이렇게 마음에 안심이 되어주고 정말 배불리 먹었는데, 근데 지금 룻에게는요, 이거 배불리 먹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초청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공동체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기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를 보면요,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더 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지금 일꾼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룻을 위해서, 이 이방 여인을 위해서 이상만 남겨두지 말고 너희들 추수할 때 곡식단을 아예 빼버려. 곡식단을 뽑아버려. 그래서 이상만 줍는 것이 아니라 곡식단을 주워가서 더 풍성하게 주워갈 수 있도록 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요, 율법의 율법 아닙니까?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그래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남겨둬야 된다는, 이거 율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떨어진 이삭을 죽게만 하여도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더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삭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곡식단을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룻으로 하여금 더 많이 주워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아스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나 율법 지켰어.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했어. 나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율법의 정신을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대로만 그대로 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정신을 따라서 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많은 배려와 또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룻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나온 룻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 상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나가면은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사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시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 날개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헛된 것을 찾아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처럼 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 생명으로 사는 우리 아닙니까? 예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아스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야, 보아스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가서 그 은혜 많이 누리시고요. 이제 받은 은혜를 보아스처럼 더 많이 나눠주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봉선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품을 떠나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보아스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상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에 1225번 봉선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촘촘히 지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 입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미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김태훈과 신효선이 함께 찬양하는 하루 그리고 손영진의 거룩거룩거룩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는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찬양이 흘러넘칠 때마다 찬양에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주님 경험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영과 육이 시원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3곡 함께 듣고 옵니다.

0: beloved. He is our song.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들은요. 한웅재 목사님의 거친 세상에서 찬송 들으시고요. 희지윌의 하루 그리고 메리 제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방곡곡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 서로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찬양이 흐를 때마다 또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이렇게 문자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찬양들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히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조수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드림아이와 송정미 사모님 함께 찬양하는 축복송, 그리고 인피니트 밴드의 찬송이었죠. 내 모든 시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앞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 배반.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백두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어두운 거리를 거쳐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의아해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죠. 이유도 모른 채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공기는 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예루살렘은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인적도 거의 없었고 악한 영이 사면을 잡고 있었죠. 그들은 도시를 지나 익숙한 산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셨지만 으스스한 바람소리에 예수님의 말이 묻히고 말았습니다. 보름달 빛은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길을 비추었죠. 그들은 지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으스스하고 싸늘한 바람을 막으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계속되는 센 바람에 불지필 생각도 못했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은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간구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높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0: 안드레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여기 앉아 쉬고 있어라. 베드로야.
1: 예.
0: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라오거라.
1: 예, 주님.
0: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것 같구나.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서 깨어 있어라.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0: 유다, 여기가 대제사장님의 집이야.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바로 올게. 잠시 나오신대.
1: 누가? 대제사장님이?
0: 설마 대제사장님이 나오시겠어? 당연히 대제사장님은 너네 선생님을 만나러 우리랑 가실 필요가 없지. 대제사장님의 조옹이 우리랑 같이 갈 거야. 아, 저기 오네. 말고, 준비됐어?
2: 예, 가시죠.
0: 말고, 여긴 내 친구 유다를 만난 적이 있던가?
2: 아니요, 처음입니다.
0: 여긴 말고 헤레스, 여긴 가련 유다.
2: 드디어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0: 자자, 시간이 없으니 어서 가자고.

0: 왜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베드로, 베드로.
1: 예, 주님.
0: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1: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요?
0: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까부르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2: 유아스, 왜 또 멈출 거야?
3: 조금만 기다려봐.
2: 유아스,
3: 금방 끝나.
2: 유아스, 이게 다 뭐야?
3: 그냥 혹시 몰라서 데리고 가는 거야. 가자 이제.
2: 우리랑 같이 간다고?
3: 혹시 모르니까 같이 가야지. 자, 서둘러야지. 총사령관이 기다리고 있거든.
2: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3: 말고.
4: 예,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3: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유다.

또 자고 있구나. 누가 잡아가도 모르겠군. 아버지, 이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0: 멈춰라! 여기 누구야?
1: 전 여왔습니다. 총사령관님을 만나 뵙기로 되어 있습니다.
2: 네레오 총사령관님은 제사장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자들은 다 누구냐?
3: 갈바백 부장님, 이번 일에 꼭 필요한...
2: 다른 이들은 돌려보내라! 우린 많은 군중이 필요한 게 아니야.
0: 조용!
3: 백 부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 설명 따윈 필요 없다. 집으로 돌려보내.
4: 갈바!
2: 예, 총사령관님.
4: 내버려 두어라. 저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거라고 대제사장한테 연락을 받았다.
2: 예, 알겠습니다.
4: 그래, 요아스.
3: 네.
4: 우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3: 총사령관님, 여긴 그 선생의 제자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 선생이 있는 곳까지 안내해 줄 겁니다.
4: 유다라. 그래. 내가 우리를 안내해 준다고? 그래, 좋다. 갈바, 가서 군사들 모아와라.
2: 예, 알겠습니다.
4: 자, 그럼 갈까?
3: 예, 총사령관님.

0: 아직도 자고 있는 것이냐?
1: 여기가 어디지?
0: 야고보야, 요하나.
2: 주님.
3: 예, 주님. 제가 잠이 들었었네요.
0: 때가 다가왔다. 보아라.
2: 주님, 무슨 일이에요? 하늘에 꼭 불이 난 것만 같아요.
3: 누군가 오고 있어요. 말소리가 들려요.
0: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2: 왜? 아, 빌립, 어서 모두 깨워. 야, 안 돼, 어서 일어나. 안 돼.
3: 주님, 무슨 일인가요? 누가 오고 있는 거죠?
0: 날 넘겨줄 자지.
2: 저자들이 다가올 수 없게 막아.
3: 베드로, 그걸 대체 뭐라냐고요?
4: 걱정 마, 잠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뿐이니까.

0: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찾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잖아.
1: 저도 잘 어젯밤엔 분명히 여기에 있었었는데.
0: 갈바.
1: 예. 이 근처 어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2: 송사령관님 여기입니다. 불 좀 비춰봐. 누군가 여기 숨어 있는 것 같은데.
3: 누굴 찾느냐?
0: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다.
3: 내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요.
2: 방금 뭐였지?
3: 누굴 찾아왔어?
0: 우린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3: 내가 나사렛 예수라니까요.
2: 유다, 뭐하고 있어?
1: 주님, 접니다.
3: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어.

0: 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활개를 치는 때다.
1: 백부장, 저자를 잡아라.
2: 예, 진짜. 예. 아!
1: 저자를 잡아라. 이거 빼앗고.
3: 칼로 귀를 빼다니.
1: 하필이면 대제사장의 종이잖아. 가야바가 화 좀 내겠는가?
0: 그만이야, 베드로. 베드로,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데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길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걱정 마라. 자, 이제 일어나라.
4: 귀가 분명 귀가 잘리는 걸 내 두 눈으로 봤는데 저걸 다시 붙이다니.
0: 날 찾으러 온 것이면 나만 데려가고 내 제자들은 놓아주어라.
1: 그다지 다른 이들은 벌어주어라.
4: 하지만 칼을 휘둘러 귀를 뺀 자는
1: 누구 귀를 베었단 말이냐? 지금 한쪽 귀가 없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지금부터는 아무도 이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알겠나?
4: 예, 알겠습니다. 제자들을 풀어주라!
1: 자, 예수를 잡았으니 우린 돌아가자.

0: 누구냐?
1: 나야, 베드로. 요한 맞지?
0: 네. 근데 우린 어디 있는 거예요?
1: 나도 모르겠어. 근데 더 크게 말해도 돼. 안 그래도 주변을 좀 둘러보고 왔는데 여긴 아무도 없어. 근처에 누가 있다고 해도 바람이 이렇게 센데 온 말을 듣지 못할 거야. 아이고. 아, 요한, 이제 우린 어쩌지? 어떻게 이런 일이?
0: 그러게요. 우선 여길 나가야 해요. 으스스하기도 하고 느낌이 좋지 않아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어요.
1: 근데 예수님은 이제 어쩌지?
0: 베드로,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가능하면 군사들을 뒤쫓아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놔야겠어요.
1: 그게 말이 돼? 그러다가 걸리면
0: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금방 풀어준 걸 보면 그들은 주님한테만 관심이 있다고요. 아까 그렇게 도망쳐 오는 게 아니었는데. 같이 안 가실 거면
1: 기다려요. 아니, 같이 가자. 무슨 일을 가게도 같이 당하자고.
0: 네, 서둘러 가요 우리.
1: 근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는 아는 거야?
0: 이쪽이요.
1: 저거 가면 뭐가 나오는데?
0: 예수님이요.

그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실 것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스가랴에 나오는 예언을 말씀하시면서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그들은 정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결박되고 죄인처럼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 도망치고 나무 사이로 숨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될 줄 아셨습니다. 이 고난은 당신 혼자 받으실 것이고 외롭게 홀로 걷는 일이라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협조적이셨고 순순히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것을 하늘의 아버지께 맡기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죄가 우리를 하늘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신다고 배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아도 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몸, 육신은 언젠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친구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 배반. 출연 서령범,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백두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사자가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는 서커스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서커스는 동물 묘기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묘기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불에 대한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고 털이 긴 동물일수록 두려움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만일 사자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조련사도 위험해지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자가 두려움 없이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게 만드는 원동력, 대부분은 맛있는 먹이를 주니까라고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그저 먹이를 위해서 사자가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불 가운데로 뛰어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가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수도 없이 고리를 향해 뛰었지만 아직 다친 적이 없다는 조련사를 향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불 속으로 뛰어들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사자가 조련사를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더욱더 기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요. 감사한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사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을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 명 중 하나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를 향한이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어쩌다 선택된 게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별것 아닌 것 같고 눈에 띄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다 해도 그 시간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분의 형상을 다시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Better Music과 젠 존슨이 함께한 Goodness of God, John Reddick의 God Turn It Around,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약의 사랑하자, 오벳의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그리고 조성은의 십자가의 사랑, 김상진이 부른 너를 선택한다 까지 들으셨습니다. 1995번님께서 남편이랑 지난 연휴 마지막 날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갈수록 싸움이 심해지네요. 결혼할 때 들려주었던 널 선택한다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방금 전에 신청하셨던 너를 선택한다 들려드렸습니다. 1, 2, 3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터런 웰스의 Hills and Valleys, 그리고 리차드 스몰우드의 The Center of My Joy, 테리 맥알먼의 Come Holy Spiri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왕 모건이 철강 회사를 사들이기 위해서 뉴욕의 한 호텔에서 강철왕 앤드류 케네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모건이 세계 최대 재벌이 된 날로 기억되지 않고요. 카네기가 세계 최고의 자선가가 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카네기는 그날로 사업에서 은퇴해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카네기 자신의 펴낸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누어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여야 한다. 이렇게 피력했고요. 바로 이날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워싱턴 카네기 협회를 설립했고요.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지어 헌납했고 카네기 회관,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등 모두 3억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부자들이 배워야 할 덕목을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카네기의 정신을 본받아서 배품을 보여준다면 이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흐르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배품의 삶이 넘쳐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홀리원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희수일의 견눈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카네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일화가 참 많은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아주 어려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 본인의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장가를 가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뭐 거의 한 60 돼서인가? 그때 이제 장가를 가요. 그래서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극동방송 60주년 때 2016년 때 카네기 홀에서 나라사랑 파이팅 그 공연을 했었는데 바로 이 앤드류 카네기가 만든 홀입니다. 카네기 공과대학 교육진흥재단 이외에도 참 많은 것들 도서관도 지어졌고요. 기증도 했고 사회산업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우리 0633님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난 부자 아니니까 괜찮겠지?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감당할 만한 그리고 필요한 재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안에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또 주변의 가족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가슴 깊이 들어오네요.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훅 부시는 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의 믿음의 정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데이비 쿠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아멘. 마커스 소진영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해보며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정결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정절,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은 다리를 보기 전에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넓고 깊은 강처럼 건너기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함과 위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죠. 홍해 앞에서 앞길이 막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부르신 곳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갈라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가스펠 싱어의 오늘을 살게 하는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오늘일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캔디 크리스마스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스의 찬양하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누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바다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팀 루크 월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켈틱 월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렌 자이글의 눈을 주님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미래가 또 죽음 이후의 삶이 생각이 드세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삶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영생을 꿈꿉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서의 삶. 그 천국 소망이 이 힘든 세상에서의 삶을 이겨낼 힘이 되기도 하지요. 막막한 삶 가운데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구원함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생의 삶을 함께 꿈꿀 수 있는 남북한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주님 곁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 저 천국에서의 삶이 어떨까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텐데요. 그러고 보면 이 영원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이 지구상에서 짧은 7, 80년, 100년에서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짧은 기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큰 걱정과 짐을 지고 살아가지요.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삶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들어갈 권리가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북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나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죄사함을 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 믿으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저 천국에서의 삶을 꿈꿀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우리 북녘의 성도들 특별히 주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 탈북민 여러분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또 날씨 정보들 함께 찬양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북녘에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중국과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이 지능형 손전화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운하신 다음에 로그인하시고 또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위챗 아이디도 있습니다. 위챗 친구 추가 FEBCNK, FEBCNK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또 문자 내용들 남겨주시면 소개하도록 할게요.

0: 남북한 출신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은 세 분의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는 영수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서 온 복순입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온 정실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극동 아카데미 출신들 가운데 남한 출신의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또는 흥미있어할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살펴볼게요.
7: 여러분 주변에 혹시 탈북민이 있으신가요? 또는 탈북민과 함께 대화나 교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오늘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0: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주변에서 잘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같은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장차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먼저 가까워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탈북민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생활해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탈북민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오늘의 주제는 탈북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입니다. 네. 자,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시거나 교제를 해봤던 경험이 사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 지금 3만 5천 명.
1: 역시 네. 우리 극도 아카데미 잘 배우신 수료생 답습니다.
3: 3만 5천 명.
1: 맞아요.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근데도 주변에 왠지 많이 좀 못 만날 것 같아요.
3: 맞아요.
1: 어떠세요?
3: 맞아요.
2: 일단 먼저 탈북민 분들은 본인의 탈북민이라는 거를 많이 밝히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1: 난 북한 출신이다라는 거 좀 숨기시는 분들이 많죠.
2: 숨기시는 분들도 많고 고향이 뭐 강원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탈북하신 분인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3: 그렇기도 하고 남한 분들은 또 남한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좀 노력하지 않으면 탈북민 분들이 살고 있는 그 범위까지 좀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경험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다.
3: 그렇습니다.
1: 네. 한국 교회 안에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탈북민 성도님들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4: 네, 맞습니다. 정말 뭔가 밝히지도 않고 심지어 말투도 되게 일부러 서울 사람처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1: 네.
4: 교회 셀에서 탈북민 한 분이 있었는데 저도 탈북민인 걸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 그렇게 좀 숨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2: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저희 한국 교회나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렇게 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리고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조선족들 아니 뭐 탈북하신 분들이 뉴스에 간혹가다 언급이 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2: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먼저 주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있지 않나
1: 맞아요. 네.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네. 공산권 국가에 살았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반공사상의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1: 이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네.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우리와는 다를 거다.
3: 그렇죠.
1: 같은 말을 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질적이게 느끼는 면이
3: 그렇죠.
1: 우리 그렇죠.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봤던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2: 네. 맞아요.
3: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배우게 된 그 배움의 기반이 다르다 보니까 생활이나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생각의 어떤 구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2: 맞아요.
3: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한에 왔더라도 너무나도 다르고 같은 말인 듯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과 또 함께 살아갈 때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다가오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1: 네. 아마 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탈북민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해야 할 노력도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2: 네.
1: 오늘 이 세 이분들은 이미 탈북민들과 교제와 교류를 많이 해본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인천에서 오신
2: 네.
1: 정실님 네. 어떠십니까? 만나본 탈북민.
2: 탈북민분들 제가 본 분들은요.
1: 네.
2: 정말 순수하세요.
3: 맞아요.
4: 네,
3: 맞아요.
2: 정말 순수하시고 네. 이분 뭐 때가 묻지 않는 어떤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3: 맞아.
2: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상처도 많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1: 맞아요.
2: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1: 네.
2: 한번 이렇게 친해지고 이분들과 어떤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면
1: 너무 정이 많죠.
2: 정도 많으시고
1: 네.
2: 또 사람 챙겨주시는
3: 맞아요. 맞아요.
2: 정말 가족이라고 이분들은 아예 생각을 하시면서
3: 맞죠, 맞죠.
2: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잘 챙겨주세요.
1: 오히려 맞아요, 이제 맞아요. 가족들을 두고 왔을 경우가 많기
2: 맞아요,
1: 때문에
2: 네.
1: 여기에서
3: 맞아요.
1: 쉽게 사람에게 또 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2: 있어요.
1: 거거든요.
2: 네. 외롭고 하시니까.
1: 네. 네. 순수하고 정말 따뜻한 분이다.
2: 네, 정도
1: 네.
2: 많고.
1: 네, 어떠세요?
4: 이게 확실히 여기로 넘어오신 분들은 좀 식구를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순수하시고 또 마음을 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2: 맞아요.
4: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가족처럼 다가가주면 대부분 이제 마음을 같이 열고 또 솔직한 얘기도 털어놓으면서 좀 가족이 좀 빨리 되는
1: 네.
4: 친밀해지는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0: 순수함이 맞아요. 있다 보니까.
1: 근데 이제 네. 우리도 너무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다가가고 함께하려는 노력들이 옛날보다 뭔가 조금 어렵고 없죠.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2: 맞아요. 탈북민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도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요.
3: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사실 더 공동체를 좀 더 중요시하고 개인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좀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많은 그런 리더들을 훈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탈북민분들과 교류가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있습니다.
1: 또 반대로는 아 그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교회에서 자꾸 그 공동체 활동이나 함께하려고 연락했는데 그럼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더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 좀 있지 않으세요?
3: 물론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물론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해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1: 그래서 그 마음속에 외로움은 있다.
3: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런 끈질김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에게.
2: 그리고 탈북민분들한테 저희 모임에 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들한테 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거나
1: 이거 중요하다.
2: 네, 같이 그들이 어떤 생활했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맞아요, 같이 맞아요. 나누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 사실은 네. 우리도 좋은 마음에 초대하고
2: 그렇죠. 네.
1: 함께 맞아요, 빨리 맞아요. 어울리게 하고 적응시키려고 네. 하는 건데 네. 그분들이 혹시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세요.
2: 그렇죠.
1: 맞아요. 그분들의 맞아요. 어떤 뭐 생활 또 네.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3: 맞죠, 맞죠. 네.
1: 아 이런 게 참 중요하겠다. 네. 시각이 좀 차이거든요.
2: 네.
4: 실제로 탈북민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뭔가 그 우리가 북한에서 배우던 사상 그런 걸 주입하는 거랑 뭔가 너무 다르지 않다. 막 이런 분위기 이런 말씀도
1: 좀 비슷하다.
4: 많이 네. 많이 네. 하시잖아요.
1: 부담스러워하시죠.
4: 네. 저는 오해도 확실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한국 교회가 너무 좀 일적으로 탈북민 분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4: 그래서 정말 그 친밀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4: 끈질김도 끈질김인데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 되는
2: 맞아요.
3: 맞아요.
4: 그렇게 깊어지면 뭔가 그런 게 좀 걷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4: 그래서 그때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확실히 나오는
2: 네. 예.
1: 우리가 인간의 좀 좋지 않은 습성들 가운데 나와 뭔가 다르다. 외모라든지
3: 맞아요,
1: 말투라든지
3: 맞아요.
1: 심지어 출신 지역이 다르면
2: 네.
1: 또는 뭐 요즘에는 뭐 학력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구분짓잖아요.
2: 그렇죠.
1: 나누잖아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이 그 가치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지역별로 나뉘는 것들 여러분이 네. 혹시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2: 네. 맞습니다.
1: 특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탈북민들을 만나고 해야지 우리가 복음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2: 그런 네. 맞습니다.
1: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네, 예.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희 교회는 탈북민 분들 몇 분이 계시거든요.
1: 네.
2: 저희 교회는 탈북민 예배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같이 예배드립니다.
1: 맞아요.
2: 남과 북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3: 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2: 네.
1: 이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2: 네.
1: 탈북민 분들만 따로
2: 그럼요.
1: 예배 네.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2: 맞아요.
1: 필요할 수도 있지만
2: 네.
1: 점차 함께하는
2: 네.
1: 그런 훈련이랄까요? 맞아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3: 네. 정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마음인 것 같아요.
1: 네.
3: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정말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어찌 보면 다른 자, 나와는 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 조금 나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갔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또 탈북민분들을 낫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르다고도 생각하면
1: 그럼요.
3: 안 되는 것 같아요.
2: 네.
3: 왜냐하면 그런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들하고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3: 네.
1: 항상 생각을 하자.
2: 네.
1: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에서는 탈북민 분들 탈북민 형제 자매들과 먼저 교제를 해보고 함께 생활을 해봤던 극동 아카데미 수료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우리와 비슷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우리 네네.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계실 텐데 주변에 탈북민 분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당부의 한마디씩 하시고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 저는 그 사별 없는 그 안경을 확실히 벗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무의식적으로 다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1: 맞아요, 맞아요.
0: 인지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네.
0: 나와 다르고 좀 가치관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좀 피하는데 그걸 벗고 정말 그냥 한 명의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가족이
1: 네.
0: 되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저희가 탈북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래야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
3: 야.
1: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3: 모든
1: 같습니다.
3: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도 적용할 일인 것
1: 아,
3: 같아요.
1: 당연합니다.
3: 네.
1: 당연합니다.
2: 네, 저도 편견 없이 색안경 끼지 않고 그냥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편견 없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탈북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의 어떤 생활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함께 나누는 정말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3: 네.
2: 네.
1: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너무
1: 필요하고.
3: 무거운 사명감도 여러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네.
3: 그냥 가볍게.
1: 맞아요.
3: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밥 먹었어?
0: 네, 정말.
1: 맞아, 맞아.
3: 북한에선 어땠어?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2: 네.
3: 오늘 어땠어? 쟤나 한주잘 지냈어?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3: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면 서로 분명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게
2: 맞아요.
3: 되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3: 매주 이렇게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마음도 좀 깊이 품어보시고, 주변에 혹시 모를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교회든 또는 옆집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2: 네.
3: 탈북민분들을 혹시 만난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조금씩 조금씩 한 번씩 다가간다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됨의 경험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남과 북이 하나 됐을 때
0: 네.
3: 큰 문제
1: 맞습니다.
3: 없이
1: 맞습니다.
3: 정말 하나
1: 맞아요.
3: 될수 있습니다.
1: 네.
3: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해 주신
0: 영수,
1: 복순이,
2: 정실이었습니다.
3: 지금까지
2: 너와 나의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생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의 재계 총수들과 회동을 하며 AI 협력 확대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연간 수출 9천억 달러와 세계 수출 5강 진입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국내 조선업계가 20년 만에 슈퍼 호황 속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걸프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이 비격돼 폭발하면서 중동 해상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레바논 확전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청소년들의 은행 대출 이용이 늘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위험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상승하며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해 말 2% 초반 수준까지 내려갔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

간 영향이 컸는데요. 석유류 가격은 24.2% 올라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23.1%와 33.3% 상승했습니다. 국제선 항공료 역시 유류 할증료 인상 영향으로 33.5%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해외 단체 여행비와 차량 임차료 등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갈치와 쌀, 달걀 등 주요 식품 가격 상승도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3.3% 상승해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가 상승 영향이 에너지와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생산비와 물류비 부담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생활 물가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향후 물가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오는 5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인공지능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무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하는 회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성사되는 이번 만남이 한국 AI 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최근 대만에서 열린 GTC 2026 행사에서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의 본격 생산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가 탑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만남이 반도체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데이터 센터, 생성형 AI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한 젠슨 황 CEO는 서울에서 GTC 개최 가능성도 언급해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경쟁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 연간 수출 9천억 달러 돌파와 세계 수출 5강 진입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942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4%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무역 수지 흑자도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미 과거 연간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연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경쟁이 계속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와 첨단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일본과 홍콩 등을 제치고 세계 수출 5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출 증가세가 반도체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으로 성장 효과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20년 만에 슈퍼 호황을 맞으며 이례적인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16.7%를 기록해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을 달성했고 한화오션은 13.7%, 대한조선은 26.8%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조선업계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LNG 운반선과 이중연료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가 있는데요. 과거 벌크선과

유조선 중심 시장과 달리 현재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사양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규제 강화로 선박 교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수혜를 입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또한 장기간의 불황을 거치며 생산 효율화와 자동화를 추진해온 점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조선사들이 물량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선박 전환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한국 조선업의 호황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걸프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이라크 움카르스항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중 두 차례 폭발을 겪었으며 이 가운데 한 차례는 드론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화물선 우현에 발사체가 명중한 뒤 큰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이후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진화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공격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 선박의 국적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지역 해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발생했는데요. 일부 선박들은 이란의 감시를 피해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국제 원유 공급과 해상 물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으며 국제 유가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바논 확전 문제를 둘러싸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엑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통화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군사 행동 확대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인정하면서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한 것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이란과의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엑시오스는 이번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양측 간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대화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동 전쟁 확대를 막으면서 동시에 이란과의 협상도 이어가려는 복잡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의 고급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빌린 돈으로 스마트폰 게임 결제를 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결국 부모들이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빚을 지는 습관을 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은행 이용 확대와 휴대전화 기반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청소년 채무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모 세대는 금융거래 내역이 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은행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역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위험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각 지역 인민위원회는 최근 강과 하천, 산비탈 등 침수와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제방 보수와 배수로 정비, 하천 바닥 정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책임 간부들이 문책을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현장에서는 재해 예방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와 작업 장비는 대부분 공장이나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장갑과 식사까지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

6월 4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 황해도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8도 사이로 분포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에서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 안주와 양덕에서

0: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안주 18도, 양덕 14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안주 22도, 양덕 20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8도, 구성 17도, 강계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강계 22도, 신의주와 구성 21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으나 약간 강한 바람이 종일 불어오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8도, 신계가 17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7도, 사리원 26도, 신계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고성과 평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전망입니다. 환절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17도, 평강 16도, 해산 1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강 27도, 해산 26도, 고성 2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성진 14도, 웅기 13도, 무산 10도, 낮 최고 기온은 무산 20도, 성진 19도, 웅기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6월 4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분들, 그리고 동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고도 소망하면서 오늘의 그 찬양으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나 지금은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윌리엄 4세가 죽고 다음날 차기 왕위 앉기로 결정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이 결정

성이 된 순간 주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주님,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부흥기로 이끌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놀라운 정치 실력에 감명받았다던 외국의 한 사절단이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가까이에 있는 성경을 펴들고 바로 성경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특별한 비결을 찾길 원합니다. 성공하는 법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법, 자녀 양육을 잘하는 법. 책방에 가면 인기 독서로 그 이름이 올라와 있기도 하죠. 하지만 한 목사님께서는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가장 성경적인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문제 가운데 안정과 질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펴고 이 극동방송을 통해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함께 찬양한 주의 말씀 듣고서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아멘의 화답으로 나아가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에 이어서 쉬운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사사기 14절에 보실 것 같으면은 거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과 짝짓고 살진 않았나. 사사기 14장에 보실 것 같으면은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를 보고 또 장가를 드립니다. 그 들릴라에게 또 그 브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남편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그 들릴라가 얼마나 죽을 지경까지 번뇌하면서 하도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할 수 없이 가르쳐 줍니다. 내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에 나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 뉘어놓고 그때 머리 일곱 가닥을 잘라서 자기 민족에게 알렸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쳐들어와서 삼손을 잡았는데 삼손은 이미 나실린의 약속으로 삭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일곱 가닥을 베니까 기운이 다 떠난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눈가를 빼고 두 개를 다 뺐어요. 쇠사슬에 감아가지고 돌맷돌을 치게 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삼손이 얼마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는지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브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에 머리가 다시 자랐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란 머리를 가지고 힘을 주니까 소년을 하나 불러서 장님이지 여기 이 대고를 뻗튕기고 있는 기둥 둘이 있을 거다. 나한테 그리 인도해달라.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장님 삼손을 인도합니다. 바른 쪽의 기둥, 왼쪽의 기둥. 삼손이 이르되 브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덮어서 삼손의 생전에 죽인 자보다 죽어서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를 하고 자기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아, 참 삼손이 쓸데없이 세상하고 짝을 지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일

0: 생각을 했겠나?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리의 연주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서울 바합창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치지 않은 은혜 속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덩어리 속에 숨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어 십자가의 보혈이 피로 씻어주시고 거듭난 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의 자녀, 아버지의 딸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는 나의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 주저앉아 있을 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와 따뜻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0: 십자가의 무게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새 믿음의 생각과 새 결단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환경과 세상의 달콤한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사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고향 북한 땅을 떠나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서연 자매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나와 같은 죄인 위해라는 이 찬양과도 같이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한 줄 한 줄과도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찬양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이 찬양을 함께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복음 통일의 역사가 쓰여지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북한의 고향인 김서연 자매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서연 자매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나와 같은 죄인 위해 함께 하셨는데요. 백여 년 전 평양 땅에 불었던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회개의 울부짖음이 다시 한번 이 땅을 가득 채울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서연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바리톤 김성결 씨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노래하며 보혈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내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도록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 가운데 어떤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위에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믿음의 방패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3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늘 확인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해두신 은혜들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참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되고 또 그 같은 고백들은 필요한 때에 다시금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여전히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의 사건은 대단히 주제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겁고 암울한 그 현실 속에 한

하나님은 또 다른 모양으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제외한 4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 그리고 요나답입니다. 암논은 다윗이 아히노암에게서 얻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들이죠. 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맏아들 암논을 많이 사랑했을 것 같고요. 또 왕의 계승 서열이 높은 만큼 나라 안에서 꽤 높은 권력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압살롬은 다윗이 구슬 달메의 왕의 딸 마아가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보면 셋째 아들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또 보겠지만 다윗이 이 압살롬도 매우 사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 친여동생이 있는데 다말이고, 성경은 이 다말이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의 아들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관대하시다인데, 이 요나답은 자기 이름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성경의 진술은 그는 심히 간교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암논과 다말의 어머니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 아버지 다윗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는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처지인데, 이 암논이 다말을 심히 사랑하고 또 그 일을 잘 이룰 수 없게 되자 우라병까지 걸리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로 힘들어하니까 이 암논의 사촌 형제이자 가까이 지낸 친구가 되는 요나답이 와서 전후 사정을 듣고는 그 심히 간교한 자답게 하나의 계략을 이 암논에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너는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오면 여동생 다말이 와서 내 앞에서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먹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요나답의 조언은 여기까지이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다말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있을 기회를 계략으로 만들어주고 또 두 사람이 있게 될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병든 채 하라는 등 거짓을 동원하는 그 일에는 그저 아픈 척하고 여동생이 만들어주는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죄를 의도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다말을 속여 끌어들여서 결국은 겁탈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암논의 마음이 즉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겁탈한 후에 암논이 다말을 아주 심히 미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결국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욕망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 일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여동생의 고통스러운 일을 보게 된 오빠 압살롬이 2년 동안 자신의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양털을 깎는 자리를 이용해서 암논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불행한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듣고 다윗이 매우 분노하는데, 그러나 다윗의 분노는 다윗에게 이러한 것도 연이어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또 자기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재앙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연결이 되면 그 재앙이라는 말에 따라 아주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다윗은 범죄했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정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윗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사건을 만드시거나 또 악한 일을 만들 사람들을 끌어들이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이 죄앙되게 하실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풀기 위해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과 강포와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사납고 거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선지자가 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을 들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어떻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는 말씀이 지금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사납고 거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을 무력으로 휩쓸면서 그들의 많은 것들을 빼앗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만은 않고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행한 죄악에 따른 심판을 그들에게 반드시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파멸할 것이며 비록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였지만 결국 주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복된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남유다의 요

요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아람이 점령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 성읍을 빼앗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때 요사밧이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하여 선지자에게 묻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어디에 몰두하는가 하면 왕이 어떤 말의 예언을 좋아하는가, 왕은 우리가 어떤 예언을 할 때에 기뻐하는가, 여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왕이 원하는 예언을 늘 해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왔고 그들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까 물으니 왕이 뭘 원하는지 알죠. 왕이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올라가시면 그 성읍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여호사밧이 미심쩍어서인지 이들이 아닌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 묻는데 여기에 대해 아합이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에게 묻자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도 되겠느냐. 그때 미가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서 본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한 내용을 말해줍니다. 주제는 누가 아합을 꿰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여 죽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여서 아합을 꿰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하는 말이 이 한 영이 거짓말이 되어서 그 입에 담아준 말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냐라고 분노하고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분노하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합은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반 병사와 옷을 갈아입는 거죠. 바꿔 입는 거죠. 왜냐하면 적군은 왕을 잡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전조치를 다 했는데도 말씀해 보면 아람 병사 하나가 무심코 쏜 화살에 이 아합이 맞습니다. 화살을 맞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왕을 빨리 후방으로 호송해서 치료해야 되는데 그날의 전쟁이 급격하여서 이 왕을 태운 수레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아합은 그렇게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풀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하게 하는가? 아무리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속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파멸의 구덩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는가? 전능하신 참되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거나 거짓을 조성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행한 그 악에 대하여 그들이 벌인 거짓에 대하여 심판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

밭을 넣는 것처럼 구덩이를 파놓거나 아니면 미끼를 던져서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기준, 공의와 정의에 따라 악을 심판하신다. 이 외에는 다른 불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개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은 사람은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렇게 파멸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이신데 이 공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뜻을 살피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가 원하는 말만 예언해 주는 선지자들을 가까이 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이 순종해야 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쫓아오게 될 복된 길을 늘 아합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이 자신의 탐욕을 선택하고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참된 예언의 말씀을 버리고 죄의 길을 쫓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때문에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리신 심판이나 다윗에게 내리신 심판이나 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러나 심판의 본질과 결과에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에게 내리신 심판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에게 내리신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이유 자체가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려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고 화가 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압살롬은 다시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늘 원수에게서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밀린 때도 있었고 이렇게 져서 다 끝나는가 싶은 자리까지 내밀려 간 때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으로서는 아 이렇게 재앙으로 인하여 이 심판으로 인하여 나는 끝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마음을 갖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의 기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그 돌아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얼마나 다른지 다윗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리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보면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리라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고 때로 우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그렇게 죄의 길을 쫓아가라고 불순종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가 알아먹을 만한 고난이나 시련을 징계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고난이나 징계 앞에서 이렇게 벌받다 끝나는 인생인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억울한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다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고 자폭해 버리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놔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내 앞에 다시 세우겠다는 표현, 그리고 너희를 내 자녀답게 세워서 내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세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결단과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기도가 갖는 특별한 모범은 자기를 우선 보호하기 위하여 숨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어떤 일련의 일들을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안에는 다 한숨과 탄식만이 담길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였으나 그 고개를 들어 주의 얼굴을 보게 하셨다. 내가 수렁에 빠졌으나 반석같이 되신 주께서 나를 발을 딛게 하여 일어나게 하셨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기도로 그 기도를 늘 마쳤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들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내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 다윗이 저지른 탄식의 비명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범처럼 그러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를 빌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확정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심판은 이 심판받고 죽어라 라고 하는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그 집안에 내려주시는 재앙은 앞으로도 혹독하게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다윗을 자기 앞으로 끌어내기 위한 고백들을 갖도록 그 심령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주를 향하여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걸어가는 죄에 대한 심판의 길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인정하고 주신 심판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0: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바세바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한 아이를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여디디아를 받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 아이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 아이가 그 증거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맡긴 찬송을 부릅니다. 또 욥은 마지막에 내 생각과 내 이해를 뛰어넘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그 영광의 완전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내가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명확해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우리도 이 13장에서 이제 15장까지 더욱더 혹독한 재앙이 다윗의 집안을 휩쓸어 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작에서 내가 열어놓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복된 길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이셨던가,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신가 묵상하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의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에 차곡차곡 채일 겁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삶, 그 소망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3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6월 4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밤부터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이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와 목포, 부산, 제주가 20도, 춘천과 강릉, 대전과 대구, 여수가 19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 함흥이 16도, 강계가 14도, 청진 13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춘천과 서울, 대구가 29도, 대전이 28도, 개성과 강릉, 광주가 27도로 보이고요. 해산 26도, 목포 25도, 부산과 여수가 24도, 제주가 23도, 평양과 강계가 22도, 신의주 21도, 함흥이 20도, 청진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어떤 날씨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도 주님의 섬세한 은혜의 손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63장, 새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통합 찬송가 463장, 새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강중앙감리교회 유효한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새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 새 생명을 부어주셨사오니 주님 주신 생명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해가는 자리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도우심이 있음을 기대하며 어려움 중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다스리시고 도와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0: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호세아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여호와께서 유다와도 쟁변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닌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달라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벌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 가운데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벌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샘물을 담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썩은 물을 비워야 되겠죠. 썩은 물이 가득 담긴 그릇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결국 함께 썩고 맙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조차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은혜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담는 그릇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받는 그릇이 잘못되어 있으면 은혜를 받고도 실망하라고요. 능력을 받고도 넘어지고요. 지혜를 얻고도 실패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먼저 에브라임을 향하여 기도하기 전에 벌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이 말씀 속에는 기도하기 전에 버려야 할 세 가지 모습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을 먹는 삶, 동풍을 따라가는 삶,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삶. 첫째, 바람을 먹는 삶은 버려야 됩니다. 바람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바람은 붙잡을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고 배부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공허함, 헛됨, 속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브라임아, 너는 지금 바람을 먹고 있다 라고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번지르르해 보이죠. 신앙도 있어 보이고 부유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거짓과 속임과 욕심과 겉멋일수록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바람둔 무처럼 말이죠.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겉은 커 보이는데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오래 하는데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성품은 그대로입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죠. 이런 신앙이 바로 바람을 먹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여기서 상인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상업활동으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직보다 이익을 앞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상인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손에는 거짓 저울을 들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마음에는 죄책감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기도는 하는데 삶은 거짓으로 가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입술은 거룩한데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람을 먹는 삶을 버리라라고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동풍을 따라가는 삶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동풍은 좋은 바람이 아니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심할 때는요, 농작물을 망치고 집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지금 동풍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이 동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수르, 애굽 같은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를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술수를 더 믿었다는 얘기죠. 강한 나라 편에 붙으면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동풍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까? 인맥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동풍을 따라가는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더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힘을 붙들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올리브 기름, 예배와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 기름입니다. 근데 그것을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세상에 돌렸다는 뜻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을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끝낸 적은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내 실력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감사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릎 꿇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먼저 버릴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꺾으셨어요. 그리고 붙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 첫째는 자기가 부러지는 경험이고요. 둘째로 본문은 기도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기 전에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람을 먹는 삶, 동풍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세상에 돌리는 삶. 자, 이런 것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요? 야곱의 얍복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첫째는 자기가 부러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얍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환도뼈가 위골되는 사건을 경험했죠. 오늘날 의학적으로 말하면 고관절 부분입니다. 골반과 허벅지 뼈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관절이죠. 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그날 단순히 조금 다친 정도가 아니라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갈 만큼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정말 부러뜨리신 것은 뼈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은 야곱의 고집이었고요. 자기 힘을 믿던 교만이었고요. 욕심대로 살던 옛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계산을 믿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날 완전히 부러진 것이죠. 자,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외삼촌 라반과도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늘 자기 힘으로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계산도, 그 모든 경험도, 모든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꺾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꺾인 그 순간 비로소 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강해야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더 똑똑해야 된다. 내가 더 준비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꺾여야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세상에서는 강해야 이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러져야 이긴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높아져야 성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약할

0: 그때 곧 강함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강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꺾고 계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고 왜 뜻대로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과정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위해 부어뜨리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평생 절뚝거리며 살았어요. 근데 그 절뚝거림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흔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흔적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흔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에게는 흔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꺾기를 원하시는 내 모습이 무엇일까요? 고집일까요?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까? 그 부분이 꺾여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요.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씨름이었죠. 씨름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놓치면 지는 거죠. 한 손 놓치면 위험합니다. 두 손 다 놓치면 반드시 지는 것이죠. 씨름은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씨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붙들었던 사람이 아니죠. 처음에는 형의 에서에게 보낸 선물을 붙들고 있었어요. 내가 선물을 보냈으니 형 마음이 풀리겠지. 그걸 의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 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선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재산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라고 말이죠.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기도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 보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 외에는 붙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하는 부분은 기꺼이 꺾이게 하시고요.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새 이름을 받고 변화되는 믿음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요. 꺾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꺾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기도를 통해 변화되고 새 이름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호세아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 02-2292에 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57장, 새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통합찬송가 457장, 새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영적 전쟁에 임하여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하려면 첫째, 공동체와 함께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9절에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라고 해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앞뒤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협공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지요. 그런데 요압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 군대를 나눕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 요압은 이스라엘에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자신은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남은 백성은 아우 아비세에게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합니다. 무작정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주도 면밀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요압이 아비세에게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고 해요. 이것이 공동체의 전쟁이에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돕고 내가 힘들 때 형제가 와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혼자 잘 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함께 버티고 함께 돕는 것이 믿음입니다.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해요. 요압은 싸움의 명분을 분명히 압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아람 용병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싸웁니다. 명분이 있는 싸움과 돈에 팔린 싸움은 이미 승패가 갈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싸움인지 보아야 합니다. 내 기분과 인정 욕구를 위한 싸움이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가정의 구원,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싸움이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고합니다. 최선을 다해 작전을 세우고 서로 돕고 담대히 나아가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라고 해요.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한 그들입니다. 왜죠? 그들은 돈 받고 온 용병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과 돈만 받고 싸우는 사람은 다릅니다. 14절에 보니 암몬 자손도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성읍으로 도망합니다. 용병이 도망하니 전의를 상실한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 없는 연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떤 영적 전쟁 앞에 서 있습니까? 내 싸움의 명분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입니까? 힘든 지체를 돕고 나도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하려면 둘째, 끝까지 싸우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라고 해요. 한 번 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이 다시 모입니다. 사탄의 공격도 그래요. 한 번 시험에 이기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뜨리지 못하면 다시 모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늘 반복됩니다. 16절에 보니 하다데셀이 강 건너편 아람 사람들까지 다 불러모아 헬람에 이르고 군사령관 소박으로 하여금 그들을 거느리게 합니다.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더 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의 죄성도 그래요. 한번 꺾인 것 같아도 자존심과 혈기와 음란과 열등감은 다시 모여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바까지 죽입니다. 세상은 숫자와 힘과 돈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약과 말씀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싸움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라고 해요. 패배한 아람 연합군들은 결국 다윗과 화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견고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길로 행할 때 원수의 연합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도 도와야 할 나라가 있고 끊어야 할 나라가 있어요. 내 안에 암몬과 화친하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사탄과 협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승리는 다윗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뒤에 공동체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안에서 계속 재집결하며 공격하는 죄와 유혹은 무엇인가요? 반복되는 영적 전쟁으로 지쳐 있나요? 그래서 내가 끊어야 할 암몬과 화친하려 하지는 않나요?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뒤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날마다 자기 안에 대적과 전쟁 중이라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를 때리는 오빠와 그 폭력을 방치하시는 부모님은 제게 버리고 싶은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후 아버지는 지인과 의료진, 환우들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며 전도하셨지요. 그러나 저는 병 낫는 일 외에는 아무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받은 책,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통해 가족이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했음을 깨닫고 제 맘대로 죄지으며 산 것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한 사명대로 살다 가신 아버지의 삶이 해석되어 기뻤고 남은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함도 알게 되었지요. 이후 하나님은 이기적인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효자 남편과 시부모님이 미워서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 복수를 했어요 라고 내 안의 대적을 고발하며 나눴지요. 그러자 어느새 남편과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요즘 저는 세 자녀를 세상에 엄선된 용병으로 키우고 싶은 야망과 전쟁하고 있어요. 주일 아침마다 상전 노릇을 하는 아이들에게 혈기 부리고 싶을 때면 남편이 애들도 예배 데려가야지 라며 마음을 고쳐먹게 도와줍니다. 제 안에 끊임없이 진치는 아람과 암몬을 물리쳐 주시길 주께 기도해요. 믿음의 공동체와 화친하는 자녀로 키우고자 날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할게요. 저의 적용은 교회를 떠난 언니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며 예배에 초청할 타이밍을 찾겠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모닝버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욕심을 위한 싸움은 결국 지치고 무너지지만 공동체와 가정의 구원,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싸움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미움과 열등감, 혈기와 욕심이 계속 재집결하며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내 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탄은 반복해서 공격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혼자 싸우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담대히 싸우시길 바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암몬과 아람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재집결하는 죄성을 깨닫습니다. 자존심과 혈기, 욕심과 열등감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지만 혼자 싸우게 두지 않으시고 공동

0: 공채를 붙여주셔서 함께 버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영적 전쟁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이 계속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과 공동체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내 기분과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한 싸움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담대히 싸우고 결과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안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요단은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말로 표현돼 나오기에 늘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며 사는데요. 그 많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삶 또한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가득 차 있다면 그의 삶이 아름답게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려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요. 그래서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이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에 예수님을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기쁘고 등등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서울 카펠라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호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 제도로 이름이 바뀐 호적은 가족 구성원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새로운 자녀가 가족으로 태어나면 출생 등록을, 결혼하면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 기록 역시 이 호적에 모두 남습니다. 부모가 호적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제대로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호적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호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이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새 이름이 약속의 징표인 흰 돌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늘나라의 호적에 등록되기에 합당한지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의 약속을 따라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잘못된 종교생활로 하늘나라의 무호적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하고 낮이나 밤이나 늘 행동과 마음을 조심하며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게 하소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로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확인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가다시 코러스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테너 박인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본문으로 중심을 올곧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혹시 마음에 들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에 들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든다라는 말은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든다, 나이가 든다, 마음에 든다, 여러 다양한 의미가 들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들다라는 말은 그 마음에 부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었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와 딱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곡이 참 마음에 들어, 그 얘기는 내 마음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 가사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가사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나 내 마음의 현재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 그래서 딱 맞아. 그게 뭐냐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많은 생각, 그것들이 나에게 맞고 내가 그분에게 딱 맞다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딱 맞아, 마음에 딱 들어. 여러분 여기에 맞다라는 말이 들다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원래 의미는 무엇무엇과 일치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맞다, 마음에 들다, 제가 이미 다 설명했잖아요. 일치한 겁니다. 그분의 생각에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일치하려면 따라갈 때 일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분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야 일치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뭐요? 따라가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다, 들다라는 말은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그것을 닮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에 적힌 걸 보시면 영어에 aft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after가 뭐예요? 뒤에죠, 뒤에. 그러면 뒤에서 그분을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To be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아간다. 그래서 마음에 맞고 일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우리는 하나님 뒤따라가야 합니다. 앞서가기보다 뒤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뒤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마음에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많죠.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근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중심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있을 때 자꾸 옆으로 흩어지면 중심이 안 맞습니다. 근데 중심이라는 것은

그 정중앙이거든요. 따라가는 그것만 볼 때 중심이 맞다 그러지. 따라가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그렇게 해서는 중심이 맞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다윗을 얘기한 것이 아닌 듯해 보이지만 다윗 이야기입니다. 형 엘리압의 모습을 보다가 너무 멋지게 생겨서 사무엘이 이 아들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람의 외모와 키 모든 외적인 것은 다 버렸어. 나 여호와는 뭘 봐? 중심을 봐. 그 중심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압의 얘기를 꺼내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다윗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중심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뭔가요? 중심이요? 여러분, 중심, 그것을 잘 잡아야 흔들리지 않죠.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자꾸만 염려하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는가요? 만나서 건강 얘기 시작하면 늙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어른들의 노년의 건강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쥐는 힘, 악력이라는 거예요. 악수는 뭐예요? 손을 꽉 잡다. 이게 악수잖아요. 이 악자가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힘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걸 잡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얼마나 힘이 되냐. 그것을 봐서 건강한지 아닌지 노년의 건강을 측정합니다. 또 하나는 한 발로 서 있는 겁니다. 한 발로 몇 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나. 어깨춤에 손을 올리고 한 발을 들고 몇 초 동안 있을 수 있나? 아직 건강한가 봐요, 제가. 네. 10초는 있었어요. 네.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 한 발로 드는 것은 무엇을 측정하느냐 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나 없나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잡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종합적이어야 한다 그럽니다. 신경계도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야겠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근력도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움직여줘야만 하고 이 모든 균형을 잡는 이 귀의 균형기관, 전정기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작동해야만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발로 서 있는 것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나 없나? 중심!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양궁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궁을 잘하는 그 사람들의 양궁의 얘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면 양궁에는 뭐가 있나요? 관역이 있죠.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 맞히는 겁니다. 양궁의 거리는 70m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저 정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끝자락 정도요. 2층은 70m도 더 넘습니다. 거기까지 관역을 보고 쏘는 겁니다. 혹시 아시나요? 관역이 크기가 얼마쯤 되실 것 같으세요? 70m 뒤에 세워져 있는 관역의 크기, 지름 얼마냐면 122cm입니다. 1m 22 크기의 원입니다. 지름이 122cm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기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맞히면 몇 점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 다음 중앙에 맞히면

치면 9점, 그 다음에는 8점, 7점, 마침내 끝에 맞추면 1점입니다. 이 중앙의 원 크기가 12.2입니다. 반지름은 6.1cm입니다. 12.2가 10점짜리입니다. 근데 10점짜리 안에는 또 다른 원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원입니다. 그것은 지름이 6.1입니다. 동일하게 10점을 쏘았지만 동점일 때는 뭘 가지고 확인한다고요? 그 중심에서 얼마나 가까이 쏘았나 결정합니다. 동일한 10점이어도 중심에 얼마나 가까우냐, 그걸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그 가장 중심을 X라 그럽니다. 간간이 보시면 카메라가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 것 들어보셨나요? 장중앙 10X라고 부릅니다. 그 중심으로부터 점점 더 벌어지면서 점수가 동일해도 그것으로 승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 신앙생활은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게 뭐 괜찮다 안 괜찮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싫어하는 게 직분입니다. 왜요? 직분은 여러분 중심이 아닙니다. 근데 직분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중심이 아닌데. 여러분 다윗은요, 형제들 중에 제일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양이나 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중심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것을 중심으로 삼으셨다면 엘리압을 사울 다음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을 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어떤 외적인 것이 주님의 고려의 대상, 생각의 대상, 계획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중심을 잃으면 흔들립니다. 마치 한 발로 서 있을 수 없는 이유는 근력도 모자라고, 그리고 전전 기관의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중심을 자꾸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흔들려 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는 이런 기록 하나가 남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다시 한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After God's heart. 하나님 마음 뒤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앞에 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으신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오른쪽, 그 오른편에 내가 있게 된다. 오른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친밀하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것이 중심 잡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앞에 모심으로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이어갈 한 왕을 세울 때 다른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의 삶의 중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나 없나. 그러면 중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가장 곁다리부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 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런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오늘 한 구절이지만 다윗 전체의 서론을 얘기하는 것이라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중심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할 텐데 오늘은 전체를 볼 겁니다.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우연히 형들에게 먹을 것 전해주러 갔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러자 골리앗을 만난 다윗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자신이 나갑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두가 뒷짐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서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든 내 안에 갖춘 게 없든 있든 간에 가장 먼저 나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아무도 안 움직여도 돌들을 들어서 소리치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자는 그 사람을 통하여 자꾸 일을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니, 그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서론으로 하나 더 묵상합니다.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강력하게 했던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에게서도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삶 속에서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 교회에서만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일 거야.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그의 믿음은 믿음이긴 한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사자와 곰의 발톱, 그건 자기가 양을 칠 때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고 났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인 겁니다. 그분이 이 상황에서도 지켜주셨다면 저 상황에서도 지켜주실 거예요. 삶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꾸. 신앙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직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삶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겁니다. 만나고 났더니 오케이, 골리앗 뭐 어떤데. 여러분, 사자와 골리앗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능력을 봤기 때문에 골리앗이 뭔데 뭐 똑같죠. 뭐 골리앗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 다 그거 아닌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뭐라고요? 주를 바라볼지라. 그럼요, 중심이 그거거든요. 중심이.

다윗은 하나님을 봤거든요. 골리앗을 보지 않았거든요. 자기에게 없는 갑옷과 투구와 창과 칼을 본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보고 나면 내게 뭐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물맷돌만 있어도 전 충분해요. 제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만 보면 중심이 흔들려. 제가 그랬잖아요.

0: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걸 중심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은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나? 엘리압이 지나갈 때, 어우,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아니야. 나는 이미 그런 것 버린 지 오래야. 다시 말해, 그런 건 난 신경 안 써.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학벌을 가졌든지, 어떤 돈을 갖고 있든지, 집안이 배경이 어떻든지, 뭐, 어디, 다 관계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딱 붙들고 있는 중심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어요. 자, 이 다윗을 다섯 주 동안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다, 여러분 물 들다 그러잖아. 들다, 드는 건요, 방에 들다,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들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 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5-4600번 새은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나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던 여러 후보님들 애쓰셨고요. 결과를 통해 누군가는 지금 기쁨의 환호를 지르고 있고 또 누군가는 깊은 아쉬움과 탄식을 내뱉으며 또 앞날을 도모할 텐데요. 아직도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던 지금 선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선거가 끝난 일반적인 예전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여전히 분주하고 혼란스럽죠. 투표 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돌아서야 했고 참정권이 훼손되었다는 사상 초유의 뉴스가 전해지면서 민주주의에 꽂혀야 할 선거가 한순간에 소란과 혼돈의 얼룩으로 뒤덮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관위를 향한 분노와 허탈함이 가득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교한 시스템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어찌 보면 그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가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완벽한 법과 제도, 특별히 이런 선거 시스템마저도 결국은 불완전한 인간의 손을 거치기에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참 뼈아프게 목도하는 것 같아요. 선거 결과에 따라 세상의 지도자는 바뀌고 지역의 정책은 뒤집히고 또 혼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늘 아침 이 아침 혼란 속에서도 또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간의 실수가 세상을 온통 뒤흔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무질서와 소란 위에 여전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진짜 소망은 투표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일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겠죠.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 당선된 이들은 겸손히 이 땅을 섬길 수가 있고 또 실망한 이들의 마음엔 위로가 있고 또 이 나라가 우리 지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 호가 있었어요.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수천 명의 천재 과학자가 매달린 인류 과학 문명의 결정체 챌린저 호. 그런데요, 우주선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발사 직후에 공중에서 산산조각이나 폭발을 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원인을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지름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작은 고무 링 하나가 추운 날씨에 굳어버렸기 때문이래요. 아주 작고 사소한 부품 하나가 세심하게 점검하지 않은 소홀함이 우주선 전체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스웨덴의 한 격언이 생각났습니다. 못 하나가 없어서 말편자가 떨어졌고, 말편자가 없어서 말이 쓰러졌으며, 말이 쓰러져서 장수가 죽었고, 장수가 죽어서 전쟁에 패해 결국 나라가 망했다. 이번 선관위의 이 투표지 부족 사태를 보면서 어찌 보면 이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우주선에 발생한 이 고무링의 결함과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야, 설마 투표용지가 모자라겠어? 조금 뭐 50%만 찍어도 덜 찍어도 지장 없겠지라고 했던 그 안일한 계산과 작은 태만이 결국 국민의 참정권 박탈이란 헌법적인 가치의 붕괴로 이어진 것이죠. 참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정교한 시스템을 우리 자신이 또 만든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불완전한 인간의 손을 거치기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뼈아프게 목도하는 아침입니다. 참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도 문자 보내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또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선되신 분들은 또 정말 그 공약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지역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꼭 임하기를 소망한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님과 함께 하시죠.

박용희 권사님의 찬송 너 시험을 당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고요. 6965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을 담고 싶어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642님도 오프닝 멘트 공유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임재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의 찬양 함께하면서 공유하고요. 잠시 후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혁 목사님 만나보시죠.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지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영업사원으로 시작하여 대표이사의 자리까지 오른 왕중주의 디테일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정과 사회는 작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테일의 힘은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한다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사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디테일이라는 것입니다. 디테일이란 말 그대로 작고 사소한 요소를 말합니다. 어느 중국 식당은 수저의 위치, 물컵의 투명도, 메뉴판 디자인까지 세밀하게 신경 쓴 결과 미쉐린 가이드에 올랐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투자 미팅 전 의자의 간격과 조명의 밝기까지 점검해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품 외관뿐 아니라 내부 회로 배치까지 정갈하고 아름답게 설계하도록 했고 이는 애플의 차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브랜드 매장은 계산 후 쇼핑백을 양손으로 정중히 건네는 서비스로 고급 이미지를 형성했고 반면 같은 가격대의 다른 매장은 상품을 비닐에 대충 포장해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내렸습니다.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고무패킹 하나의 결함을 방치해 큰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대충은 대실패의 다른 이름입니다. 큰 그림을 완성하는 건 결국 작은 점들의 연속입니다. 디테일은 결과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작은 일에 신실합니다. 디테일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한 업무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고객이 감동받는 것은 바로 그 작은 정성과 배려 때문입니다. 복장, 약속 시간, 말투, 응대 방식, 문장의 어조, 이메일의 글꼴, 마침표 하나도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디테일에 신실한 사람이 결국 신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별을 세실 뿐 아니라 그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도 치수 하나, 나무 종류 하나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천편일률적으로 치유하시지 않고 그에게 맞는 치유를 하시며 디테일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병든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 또한 작은 디테일들이 만들어가는 사랑의 기록입니다. 과학은 인공지능을 만들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손으로 짓습니다. 가정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닌 작고 다정한 것으로 유지됩니다. 다녀와서, 고생했어, 그 평범한 인사, 성경을 필사하는 정성만큼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정성, 힘내요 라고 적어놓은 작은 메모, 생일도 아닌데 건네는 깜짝 선물, 같이 하는 설거지. 가정은 큰 소리보다 속삭임이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가정은 큰 말보다 가슴에 와닿는 따뜻한 디테일로 지켜가는 천국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디테일의 힘. 아, 오늘 이 디테일의 힘이 왜 중요한지 그 어느 때보다 잘 알게 되는 그런 아침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디테일,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한다.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시다. 별도 세신다.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도 세밀하게 주님께서 계획표와 그 지침을 인도해 주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도, 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회 속에 또 이 사랑의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내 마음 표현 안 해도 다 알겠지?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을 안 하시는 순간 그분은 모릅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께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고백해 주십시오. 아이 뭐 하나님, 내가 주님 좋아하는 거 다 아시겠지? 뭐 표현 안 해도 다 아시겠지? 찬양 뭐 듣기만 해도 다 아시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찬양을 큰 목소리로 불러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일심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함께해 주십시오. 인문학 문자 주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릴게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이오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프닝을 저는 전날 좀 쓰는데요. 오늘 오프닝을 완성했던 시간이 정확히 7시였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들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완벽한 시스템, 또 완벽한 이 상황들, 참 어찌 보면 어제 투표지의 부족으로 일어났던 이 모든 이 상황들이 쭉 보면서 아, 참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지혜를 얻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거가 여러분 끝났습니다. 당선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뽑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뽑았어요. 또 우리가 뽑지 않은 분들도 당선될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시스템 제도 안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당선된 분들이 겸손하게 우리 지역을 또 각자에 맡겨진 그 모든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 성도의 의무일 거고요. 또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통치만이 가장 정교합니다.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전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 우리는 우리의 아침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도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게 실수하잖아요. 우리 불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늘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되려면 최하 25세 이상, 상원 의원이 되려면 최하 3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과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통찰이 기대되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입법자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종료 활동에 있어서 충동과 호기심, 혈기만 충만한 인물보다는 삶의 성숙, 노련미, 책임감 등을 두루 갖춘 연령의 인물이 적합하다고 본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 중 상당수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일종의 참여 및 권리를 제한합니다. 이런 마당에 때에게 성인에 준하는 각종 성적 결정권을 주자는 발상은 매우 무책임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의 연수가 쌓여간다는 말은 물리적인 나이만 누적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륜, 체험, 성찰이 함께 축적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기독교 양육자들은 선거 연령 제한, 술, 담배 이용의 제한, 형사처벌 제한 등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몇 가지 제한은 청소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한 결단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사는 겁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또 모든 일이 믿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게 놀라운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못 건넜을 거고요. 믿음이 없다면 여리고성은 다 돌지도 못했을 거고요. 믿음이 없다면 라합이 정탐꾼을 집으로 들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또 모든 일에 모든 결정에 모든 결과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2026년 6월 4일 목요일 갓모닝 첫 찬양은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파이디온 선교회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또 모든 결과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감사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오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믿음 주시고 또 믿음대로 움직이도록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응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우리는 결과를 봤는데요. 선거 과정 중에 뭐 여러 말도 탈도 많았지만요. 혼란보다는 중심을 딱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지역이 또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안정될 거라는 믿음으로, 당선인들이 또 새로 세워진 리더들이 하나님과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국정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마음 모아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침인데요. 오늘 하루, 또 평범한 하루, 또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그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이 하루 기대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인데요. 샵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목요일 아침 목 퀴즈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역시 성경 인물 퀴즈 함께할 텐데요. 딱 한 문제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맛있는 떡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믿음의 기업

0: 먼저 소개합니다.
1: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통 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자, 묵퀴즈 오늘 성경 인물 퀴즈입니다. 오늘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요. 예레미야 45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45장은 바벨론 포로시기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짧은 장인데요. 자, 이 서기관은요, 예레미야의 평생 서기관 동역자로 소개되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집안 출신이었지만 예루살렘의 멸망과 사역의 위험 속에서 범민을 겪은 인물로 나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우리에게는 그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했던 인물로 여겨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무척 유명하다고 해요. 뉴욕 맨해튼에는 그의 이름을 딴 칼리지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뿐 아니라 이 사람도 훌륭한 선지자급 인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보기를 들으시면 난이도가 확 내려갈 수 있는데요. 자, 1번 나훔, 2번 바룩. 1번 나훔, 2번 바룩. 자, 예레미야 45장을 펼치시면 바로 정답 알 수 있겠죠?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나오는 이 사람.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받은 이 사람. 누구일까요? 1번 나훔, 2번 바룩.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자, 향기로운 나무에 나 주의 믿음 갖고 라는 찬양 함께 했고요. 우리 9300번님 벌교에서 함께 합니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2846번님 출근길인데 차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면서 오답 보내주셨고요. 그래요. 지금 딱 막힐 시간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 여유롭게 안전하게 운전하시면 좋겠고요. 8374번님, 5420번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구미에서 3239번님 오랜만에 정답 보내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하루 보내야겠어요. 0704번님 아, 믿음에 대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느낍니다. 믿음이 있으니 행복하다는 걸 더 느끼게 되네요. 2070번님 운전 중에 잠시 정차하고 정답 보내봅니다. 6970번님 신호 대기 중에 정답 보냅니다. 2738번님 아니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대학이 있는 줄은 또 몰랐어요. 워낙 유명한 서기관이니까요 라고 하셨는데 야 우리 갓모닝 식구들 역시나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평강 집사님이실까요? 달리는 차 안에서 찍으려다가 갓길에 차 세우고 정답 보냅니다. 첫 참여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느 지역에서 방송 듣고 함께하고 계시나요? 자, 5089번님 학교 가는 길에 정답 보내주셨고요. 5089번님 선물 받고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만교회 박계영 집사님 똑똑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심히 행복한 아침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행복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강성자 권사님 어제 하루 잘 휴식하고 상쾌한 출근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라고 하시면서 또 선물 같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 나눠주셨고요. 우리 송남종 집사님 광주 진곡에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자, 좋습니다. 모퀴즈 오늘 성경 인물 퀴즈 딱 한 문제 함께 풀고 있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맛있고 따뜻한 선물을 떡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자 예레미야 45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 시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탄식할 때 하나님

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아주 짧은 장입니다. 이 45장을 펼치면 이 사람이 나와요. 자, 1번 나훔, 2번 바룩. 뉴욕 맨해튼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칼리지도 있대요. 유대인들에게는 예레미야뿐 아니라 이 사람도 아주 훌륭한 선지자급 인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자, 힌트 다 드렸네요. 1번 나훔, 2번 바룩.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키목키목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강성자 권사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며 출근길 사고가 있네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1808번님 성령의 일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마침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주님만의 하나가 되어. 0482번님 그래요. 예레미야 45장은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장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인물 퀴즈 정답은요 바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평생 동역자였던 바룩, 그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도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어렵게 어렵게 두 분 선정했거든요. 문자 뒷번호 5510번님 또 출근길 신호 대기 중에 정답 보내주신 0153번님께 맛있는 떡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추가적으로 한 두 분 더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려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하루 승리하시길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은 만나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이번 주 찬송가 이야기 받길 원하시는 분은 모닝송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구약 인사이트 창세기 11장에 대해서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구약이라고 보내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폴 브랜드 박사는 한센병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카빌 지역의 한센병 환자 재활원 원장으로서 한 번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브랜드 박사가 출장차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영국에서 몇몇 지역에서 일을 마친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호텔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신발을 벗고 양말 한 짝을 벗었는데 발 뒤꿈치가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은 별일 아닐 수 있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처럼 인도에서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수술한 경험이 있는 한센병 전문가에게는 이번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박사는 순간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날카로운 핀으로 자기 발의 복숭아뼈 밑 부분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핀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핀에 찔린 부분에서 붉은 피가 솟아났지만 그래도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나도 한센병에 감염되었단 말인가. 브랜드 박사는 그날 밤 꼬박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센병 환자로 살아갈 자기의 처량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서러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고통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동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는 이런 아침과 같은 희망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핀으로 어제 찔렀던 복숭아뼈 밑부분을 꼭 눌러서 찔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절할 듯이 아파서 악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정말로 큰 축복이었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브랜드 박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자기가 너무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오면서

앉아있는 동안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마비 상태가 되어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브랜드 박사는 실수로 손가락을 칼에 베었을 때도 그 고통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발을 잘못 디뎌 발목이 아파 벌쩍벌쩍 뛰면서도 그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버섯을 잘못 먹어서 온몸을 뒤틀며 토하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고통스럽게 느끼는 고난을 복으로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이십니까? 신령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내가 느끼는 엄청난 고통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 고통 자체가 내가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고 내가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은혜받은 사람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참으로 놀라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한 목숨 살자고 스승인 예수님을 버려두고 집안 문을 굳게 잡은 채 목숨을 죽이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옛 생활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난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다고 합니다. 아니 고난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첫째로 사람이 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와 삶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인 그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제는 신령한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현실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이런 감각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혼을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래전에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성수 회장은 10대들의 쪽지라는 오래된 소책자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기간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무렵부터 사업을 시작하던 기간까지 약 4, 5년간의 기간 저는 근육 무력증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려 절망하면서 누워 지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정해 이 기간을 사용했다면 퍽 유용한 시간들이었을 텐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는데 뭐하고 낭비한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1998년 IMF가 왔을 때 저는 옛날에 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계속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회사를 살리는 길 외에 제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 기간이 유익한 기간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경영지시

희귀 부족에서 IMF를 맞았다고 생각했기에 1년간 경영에 관한 주요 서적 100권을 읽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월 8권씩 읽었는지 점검하고 여기에 도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연말에 100권에 조금 못 미친 95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1년이었지만 확실한 목표를 세워서 실천을 하니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제1의 지식경영자가 되자, 그리고 세계 제1의 지식회사를 만들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금년의 매출액이 어떻고 얼마의 이익을 낼 것인가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는 이분의 경영 철학이 더 아름답고 빛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밤낮 우리가 이렇게 힘을 쏟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어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잠시 후면 땅에 버려두고서 이제 떠나야 할 것들만을 얻으려고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도 돈, 건강, 출세, 명예, 권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삶의 중심이, 삶의 관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지려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대접을 받으려는 삶에서 대접하는 삶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세상적인 삶에서 영원지향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삶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고상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바실레이아 두 대우, 디카요신의 두 대우. 그러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의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웃들과 얼마나, 이웃들에게 얼마나 베풀며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만을 바라보듯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바라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달라짐,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여기면서 삽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참 모습을 드러내듯이 고난은 은혜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을 회피함, 고난의 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은혜 받기 전에 제자들은 참으로 나약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몰랐고 고난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고 고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골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고난을 자신들이 져야 할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매맞고 욕먹는 것을 오히려 합당하게 여겼고 잘됐다고 기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고난의 유익을 온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 고난이고 진정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복임을 분명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바르게 사는지 잘 살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감사로, 기쁨으로, 복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아,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 또한 고난당할 때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곧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먼저 외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은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다 들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자랑하게 되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유명한 목사님, 전도 열심히 하신 목사님 가운데 최건능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길에서 예수 천당 외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일본 순경한테 붙들려갔어요. 최 목사님은 일본 순경이 때릴 때마다 더 큰 목소리로 예수 천당하고 외쳤어요. 아니 조용히 하라고 때리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 몸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몸을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 전도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 설령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전도하지 않게 되면은 그 은혜는 약해지고 소멸해져 갈 것이라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고 은혜가 넘쳤던 것은 무슨 조직력이 있었고 공권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은혜 받은 대로 힘있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고 부흥을 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얘기할 할 것은 뭔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한 사람의 이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초대교회 때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전도자 바울이 되죠. 그 결과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지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어졌다는. 타락한 지성인 어거스틴이 말씀으로 변화됨으로 이단과

죄와의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런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데 이 어거스틴이 크게 기여했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므로 죽어가는 이 중세교회에서 개혁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 나에게 헌신한 사람 30명만 주면 전 세계를 교구하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과 용기와 헌신입니까? 2001년 미국을 뒤흔든 9.11 테러를 일으켰던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 이 사람은 1998년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슬람권에서는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었지만 사실 초창기 때는 이슬람권에서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강력하게 이슬람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역사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첫째로 오사마 빈 라덴은 알라신을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알라신을 거스리는 모든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 소명이 분명했다는 것. 둘째로 이 사람은 아주 열정적인 행동가였어.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는 생명을 걸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았고 그의 추종자들은 절대 복종, 즉각적인 순종을 맹세한 행동대원들이었다는 것. 셋째로 이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오사마 빈 라덴은 자기 전 재산을 알라신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을 했어. 그래서 무섭게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 엄청난 재산을 언제든지 흔쾌히 모두를 그가 믿는 알라신을 위해 내어놓았다는 것. 이렇게 알라신의 충성을 다짐했던 그가 걸프전 때 미군들이 군화를 신은 채로 이슬람 사원에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이때부터 반미운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오사마 빈 라덴이 삶의 목적과 방법은 잘못 세웠어.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공포를 주는 테러를 일으키게 했어.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바른 기독교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으로 무장한 이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헌신, 죽음까지 불사하고 몸을 바치는 충성심, 그리고 불같은 열정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모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지 못한 문화와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내 능력, 내 의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부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이러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바라보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겨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게 될 때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특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보이게 되는 것.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게 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고난도 욕먹는 것도 손해보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누가가 증언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 말

0: 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건강과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얼마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람으로 우리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